我每天来公司找我，我会把电瓶充满电给你。其实这些烦恼，我和你一样也不少。

丑丑是一首唱尽人生百态和心酸的经典之作，旋律低沉伤感，歌词朴实戳心，也唱出在人前欢笑，人后落泪的无奈。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不敢回看左顾右盼，不自然的暗自喜欢，偷偷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부분적 보도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문화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류 사상

여론을 발전시키고 량질 문화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일보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 발전 로정과 중점 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주당위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조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및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기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하게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 건설을 강화하게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비복면을 넓히며 량질의 콘텐츠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계획 틱톡 공회,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코너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중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사회의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코너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에서 호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지는 것을 견지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연길시 문화관에서 호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해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화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 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헌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상황을

0: 상시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하게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탄탄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리론, 선전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주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리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항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사업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광, 짙은 민속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 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전시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 관광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및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군중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짙은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이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개업식은 무용 소매춤과 여성 이중창 도라지 타령, 가무 연변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차례로 축사를 하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새 수상시장 안에서는 각종 특색 간식 매대에서 구수한 향기가 퍼졌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활동에 참석한 조시 지도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무작위로 방문해 업주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점 후 소감과 개업 준비 상황, 경영 전망 등을 자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기를 대표하는 생활 정취의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 광범한 군중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군중 문화를 알고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창구입니다. 새롭게 건설된 수상시장은 시설과 경영 환경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업주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업주들이 새로운 경영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와 가공 과정 등 주요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정통 맛과 우수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여 경영이 더욱 번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군중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며 새 시장의 전체 환경과 업태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정통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지들에게 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연기를 방문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방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 씨는 운영 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정밀한 운영을 실시하며 체험형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수상시장을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민속 매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각층의 내부 장식 스타일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지와 점포 간판 등 세부 요소를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업그레이드를 강화해 생활의 정취가 넘치면서도 품격을 갖춘 고품질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인도교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조기에 완공 사용함으로써 거리와 강변 풍경을 더욱 잘 연결해 다리와 회랑을 따라 짙은 생활의 향기가 퍼지고 활기찬 인파와 관광객이 시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능 확대와 품질 향상에 힘쓰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자음료, 문화창작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 시장 기능과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상시장이 미식체험과 휴식 쇼핑, 사진 촬영, 관광 등을 한데 아우른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 지역 주민은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은 반드시 방문하는 인기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수상시장은 삼곳 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강변에 위치하며 건축 면적은 12,300평방미터입니다. 총 850개의 매대가 있으며 1층과 2층은 건설 과정에서 장면 재현에 중점을 두어 기존 시장의 활기찬 생활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로 앞으로 독서와 휴식, 비즈니스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군중과 관광객들이 미식을 즐기는 동시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 지도일군 호복군, 리 씨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자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 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보조 배터리를 갖고 비행기 탑승 시 거부를 당했을 때세 가지 해결법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많은 승객들이 이동 중에 전자기기 배터리 충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를 지니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일부 승객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기준 미달 보조 배터리를 휴대했다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때 3시 표시가 없거나 정격 에너지가 불분명하거나 리콜 모델에 속하거나 리콜 배치에 해당하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보조 배터리는 전 과정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수화물에 넣어 탁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정격 에너지가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100에서 160와트시 사이인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보안 검색 현장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 배터리를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긴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처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첫째, 친지에게 인계하기. 만약 배웅자가 통행했다면 승객은 직접 보조 배터리를 배웅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져가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택배 발송입니다.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전용 택배 지점이 있어 승객들이 직접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항 임시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후 물품을 돌려받고자 하는 승객은 공항의 정규적인 임시 보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네, 수건은 왜서 사용하다 보면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진 수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건의 올이 쓰러지고 납작해지며 뭉치게 됩니다. 세척 과정에서 로폐물 따위가 섬유 표면에 남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와 유연제를 자주 사용하면 섬유에 잔류물이 축적돼 섬유를 굳어지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영양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달 동안 연속 사용한 후에는 수건이 딱딱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의뢰하면 이런 수건을 사용할 때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2세 미만 영유아는 화학적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모기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모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기 퇴치 제품과 모기 방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기를 방지하고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을 멀리 할수 있을까요? 네, 먼저 모기 활동 주기 연장입니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성장과 번식을 가속화해 모기의 활동 시간을 앞당기고 연장합니다. 과거에는 모기가 주로 5월과 6월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남방의 많은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식지 급증입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 야외와 아파트 단지에 많은 물, 이래하면 물웅덩이, 화분 받침대, 폐기 용기, 하수구 고인물 등이 형성돼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모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맨살에는 정교적인 모기 퇴치 제품을 미리 발라야 하는데, 모기 기피제나 파이카레딘 등 성분이 함유되고 유효 농도가 10에서 20%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기 퇴치 팔찌와 모기 퇴치 오일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효가 짧기 때문에 주요한 모기 퇴치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복을 통해 방어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과 소매 끝단이 조이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모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보충 도포합니다. 모기 퇴치 제품의 시효는 대부분 4시간에서 8시간이며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눈, 코, 입등 부위를 피해 보충 도포 혹은 분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하므로 각종 화학적 모기 퇴치 제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모기장, 방충망, 긴 파로 등 물리적 모기 퇴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죠. 에어컨 사용 시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간을 보내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난후 가벼운 목의 통증이나 손발의 차가움이 나타난다면 먼저 찬 바람 환경을 떠나 보온에 신경 쓰고 수분을 보충하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히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급성 뇌혈관 질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경우, 팔 한쪽은 들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들 수 없고, 발을 뗄 수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천아이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 잘 될 거야 분명히. 괜찮아, 다 지나가. 덕분에 행복해. 운이 나쁘지 않아. 아직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읽기만 해도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길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고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도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0: 인생 뭐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결국 지나고 나면 웃으며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루 버티는 거. 조금 웃고 조금 울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뭐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엔 별거 없더라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품 감상합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젯날의 물고기를 팔던 수령가 제자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공원 해상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방금한 숙고의 학원들과 그리고 여지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용수를 절체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어느 날 지나와 개팔려야. 아 뒤져서 나도 완전 긴장하듯 뻔쌍하니 뭐 막 하트나 잡고 모여 그래. 아야 원래 우리 아들 원래 쉬 아이 보는 거야. 야! 네 시부기 하는 거야? 야, 그 응원대나 좀 누긴가 좀 봐. 아, 누구야? 어? 아, 저기 물고기 하는 거야? 야, 뒤로 응원해야 되는 거야. 이랑아! 수호하고 그래?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응원하나 왔었구만. 이야, 기레기 아줌마에게 미지경도. 아니,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기대되면 어느 이 관중들이고 운동원이라고 이름마다 딱 쥐어주자, 거지.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이래다가 얘 길린 데서 너도 뒷날이면 얘 아줌마 거다 감리를 거다 쥐털이랑 별매다 왔어. 예? 야, 쟤 어떻게 했어? 저런 연사인 것들, 아이, 처음 부터 대상 직무를 맡았는데, 아이, 어떻게 아무리 다 간판다, 야, 그들이 그만 그게 결권하겠더니. 그러지 말고요. 그 대화인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 야 박수도 세게 치고 그다음 내제 구호를 부르면 야 그건 목이 크도록 좀 구호로 야아 그새 대화인 원래 벌써 머리 상한 게 오늘 벌써 이상한 게그 양파 기대해서 야 앞으로 좀나 그래 박수 세게 치래 야예예예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머니.

왕왕왕왕 띵쳐다 야. 아 지나지만 야 그 아면 저렇게 나가 마이크 주고 하는데 아 나도 그 거기 나가 한번 부르면 알겠는데 예? 야 아줌마 이거 아 가운데 내 등수 다 안 가는데 내 이래 자기 오락하니 그래서 은나라 노래 그래서 무슨 노래 그래서 개똥 먹수 예? 하나도 가자 아빠에 여원이는 모두 그 아가한테 박수 해주는 게 내놔 아빠 박수 해주는 게 Whoa, whoa, whoa, whoa.

하늘 함도로라 이 태지해 하늘 함도로 강하지 않으라고 라자무 될까

아줌마도 그렇게 생기지도. 예? 야,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면 가서 말을 달라지 또 배우지 가서 수타 남자들이 가서 제일 로고 나가지. 예? 아, 근데 그 아줌마 예, 그렇게 아야 이 옷이 근데 복사에 틀렸다. 이렇게 남자 복겨서래 어떻게 가라고. 그렇게 가다면 여자라는 게 몸을 좀 싹 쓸만한 거 이렇게 탁 입어서 그래서 남자의 팔에 쫙 앉아서 깨끗하게 누워 가다 여주면 매일서 그러니까 춤을 약간 차발랐어. 민나는 이 아줌마들아 근데 노래를 또 요하게 그래 사람이 요래 싹 풀어지게 요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아줌마라는 정신 노래는 그런 따뜻한 뭐 버릇 될까? 거기 열었던가 기관장사기.

예술 아줌마 당하지 말아야겠어. 아줌마 얘 그렇게 댕기기는 댕기지. 그게 그렇게라는 게 이런 대중 속의 문화 오락상태가 문명하고 좋기는 좋은데 젠더에 내 술을 지내 그렇게 나 대신 옆에 가지 마옵소. 난 거기 가서 돈을 판 이튿날인데 그거 제일 배리 불어나면서 막 가서 그저 돈을 거저 띄운 것 같은데 내 오늘 이 경기장에 와 보니까 내 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내 이제부터는 이젠도 술 아줌마 오빠가 들었어. 내 술을 마셨다고 짓어 듣지 마오. 내 그렇게 가서 400원을 받게 뭐 딱 한 250원이나 이렇게 양배원을 탁 며치고 네 번을 가게 뭐 한 번 나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 조약해서 우리 길림 손자다가 내 돈 빚을 내던 게 좀 바람이지. 술 아줌마에서 얘 물고기 팔았잖아. 돈을 좀 도움으로 길림 데리러 지원하게 해야 야, 어쩌구나. 원래 이 아줌마가 내 원래 손이 바짝 많았구나. 아이, 가만있어. 아줌마 빨리 저 보러 보자고 내 말 듣기가. 아이, 그 계속 돌아오네. 야, 저거 무슨. 야, 야, 아줌마 가만히 내 입에 좀 내 따가다를 응원하는 거 한번 봐서. 이래서 콩수만 도둑객기. 완전 경기 시작되어 2분 단비요. 20번 고등원 선수 힘차게 버림을 고 중간 들이를 대결하는 김경

가끔은 모든 관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망설이지 말고 끊으라고 합니다. 화나는 게 아니라 지치면 끊어야 합니다. 말이 불분명해서 혼란스럽다면 끊으세요. 여러 번 말해도 안 바뀌면 역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 아픔을 모른다면 끊으세요. 같이 있어도 공허하다면, 또한 이용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바로 끊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가끔 부부 사이라는 게 정말 가까우면 무천, 멀리 느껴지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침묵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상처 준 날들 미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 마음을 묻지 않고 내 하루만 힘들다 말해 미안하다. 당연한 뜻 곁에 두고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버텨주는 당신 뒤에 숨어 강한 척만 해서 미안합니다. 웃어줄 때보다 침묵이 길었던 날들 미안합니다. 사랑은 말 안 해도 안다며 표현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 서로서로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7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네, 아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두를 자주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고 도라지를 자주 먹으면 폐가 건강하고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하고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장이 편안하고 멸치를 자주 먹으면 뼈가 강해지고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김치를 자주 먹으면 비장이 건강하고 호박을 자주 먹으면 위가 편안하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하고 계란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죠.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질병이 예기치도 않은 시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참가했던 의료보험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보험 정책을 잘 료해하여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과 함께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보험 참가자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주로 우리 직장이 없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을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거나
1: 네.
2: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도시와 농촌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이 합쳐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으로 되었는데요.
1: 네.
2: 예, 우리 보험 참가자들이 우리 몸이 불편하실 때 예, 우리 이왕에는 우리 이런 보험이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1: 네.
2: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 돈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이번에서도 그 많은 의료보험금도 예, 자기 자체로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현재는 우리 1년에 자그마한 돈을 제때 납부함으로 하여서 내가 평시에 필요하신 약이거나 네, 예, 그리고 또 입원 치료 시에 많은 부분이 우리 치료비를 우리 절약하고가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이왕에 비해서. 예, 우리 또 다시 보면 우리 이왕에 우리 농촌 의료보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보험 뭐 저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 네. 네,
2: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우리 보급되고 또 활성화된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거의 모든 직장이 뭐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참가함으로 하여서 치료 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전에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는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어느 한 해에 수여될 때 미리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험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우선 이왕에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정책상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을 내고 1년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 네.
2: 특히 우리 연변 같은 지구에는 우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보험에 관해서는 저도 방송 중에서 이왕에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예 그러면 돌아오기 전해부터 참가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만
1: 네.
2: 현재 이 방면의 정책이 지금은 변하였습니다. 즉
1: 네.
2: 다시 말해서 이왕처럼 그 전해의 보험금을 납부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의 의료보험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26년도 보험 혜택을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예, 가장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우리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분 이왕 같으면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 네.
2: 우리는 이분이 처음 참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정책에 근거해서 3개월이란 90일이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이분이 2025년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30일이 더 보탬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2026년도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120일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럼 26년도도 돈을 내지 않고 이제 27년도에 낸다면 또 30일이 보태지고요.
1: 네.
2: 때문에 이제는 이왕처럼 예 돌아오기 전에 참가하면 됩니다. 이 말보다는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2: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 해 정도를 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2월, 2025년도 12월에 돈을 낸다면 26년도에는 4개월, 다시 말해서 4월 후부터, 4월까지에서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버그나 길고요.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최고로 180일까지 우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예.
1: 네.
2: 그래서 가운데 25년도, 26, 27, 28 연속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참가한다면 가능하게 최고로 180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중국에 돌아와서 뭐 거주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참가를 해서 연속적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보내면
1: 네.
2: 이분은 돌아와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 이왕의 생각과 조금은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최대로 길어서 6개월, 즉 반년이라는
2: 그렇죠.
1: 시간
2: 후에 네, 반년입니다. 네,
1: 또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 올해 이 보험 집중 납부 기간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보충 납부를 하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네, 우리 보험 집중 납부 기간이 2026년도는 2026년도 2월 28일까지 우리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간 내에 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두 가지로 이제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납부한 분이가 26년도 의료보험금을 잊어먹었거나 이런 정황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1: 네.
2: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납부한다면 납부를 할 수도 있거니와 네. 납부를 한다면은 3개월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아, 3개월.
2: 예, 이, 네. 무엇 때문에 이분은 25년도를 납부했기 때문에.
1: 아, 네.
2: 예, 그리고 이제처럼 뭐 20년도 좌우까지 내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과정에 뭐 납부를 아니하다가 현재 네. 와서 26년도로 납부할 때 역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분은 우리 25년도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20일. 거의 넉 달이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사용. 앞에 분보다는 30일 후에 한 달 더 지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보충납부는 우리 아직 이거는 보충납부라고 보기 아직 2026년도니까
1: 네.
2: 보충납부가 아니고 그 해의 의료보험금 납부에 속합니다.
1: 아.
2: 그렇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와서 납부를 하고 4개월 기다리면은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명년의 의료보험금 혜택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저는 될수록 보충 납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네네.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2: 네, 아니면 명년까지 또 기다린다면 명년에 가서는 또 한 달에 다섯 그렇죠. 달로 늘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와서 그 4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연말에 명년도 의료보험 내면 명년 자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네.
1: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마다 이 보험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2: 우선 우리 새로운 정책상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게 없습니다.
1: 네.
2: 매년
1: 네.
2: 예, 끊이지 않고 뭐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이 사람은 가운데 어느 한 시간도 끊어지는 게 없고요. 두 번째
1: 네.
2: 우리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내신 분들에 관해서 최고 지불 금액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1: 네.
2: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참가해서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네.
2: 뭐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우리 이 최고 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최고 그 금액을 일정하게 높여드립니다.
1: 더.
2: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큰 병에 걸려서 이 거의 최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는 이게 더 올라가 뭐 1년에 얼마큼씩 올려줘서 연속 아마 한 4년 동안 더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1: 네.
2: 아마 정상적인 이론상에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한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네.
2: 최고 기불 금액을 초과할 때.
1: 네.
2: 네네.
1: 그렇군요.
2: 근데 가장

0: 중요하게서 그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 병 보이는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네, 1년 365일 네, 아무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도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뭐 제 보험 의료보험금 납부하는 이 시간을 뭐 까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잊어먹고 뭐 제때 못 냈습니다 하는데 네. 그러면 그분이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옆에서 자식분들이 제때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1: 그렇죠.
0: 싶습니다. 네네네.
1: 네. 그래요.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주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문진치료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우리 현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이 문진 혜택이 너무 다채로운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우선 가장 간단한 우리 문진치료시라면은 1급, 2급 병원에서
1: 네.
0: 그럼 이 병원의 등급으로 본다면 우리 연변병원과 중의원은 우리 3급 병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3급 병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문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제 연변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로서 과호를 하는데 아이디어다 예, 문진 혜택이 없대. 하지만 입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3급 병원은 우리 이 문진 혜택에서 빼어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럼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우리 문진에서 사용하는데 요 문진도 범위가 있습니다.
1: 네.
0: 약을 살 때.
1: 약을
0: 살 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는 뭐 링겔 맞거나 주사를 맞을 때 역시 이것도 약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살 때에 우리 일정한 혜택 있는데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하지만 우리 약을 살 때도 우리 기초 기불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구역 병원은 우리 1급 병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뭐 200원. 예, 그리고 우리 시병원 같은 병원은 1급, 2급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1년에 400원 이상을 살 경우에만 우리 보험 혜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1: 네.
0: 그리고 이 문진에 관해서 본다면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특수병.
1: 네.
0: 하나는 만성병.
1: 네, 만성병.
0: 이 두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또 문진 치료 시에
1: 네.
0: 네,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 만성병에 속하는데 당뇨병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주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1: 네.
0: 그다음 우리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 살 때
1: 네.
0: 1년에 또 어느 정도에 적지 않게끔 거의 1년에 한 600 이상으로
1: 네.
0: 그리고 우리 무진 문진 치료 시 또 이제 받는 350 하면 거의 한 1년에 1,000원동.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보험은 400원을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덕대고 아직 현재까지 우리 정책상에서는 지금 차츰차츰 우리 연길 씨의 큰 약방도 이 문진 사용을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약방까지는 이 문진 혜택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얼마지 않아 들어가게 예, 우리 다 가까운 뭐 사회구역 병원 같은 데서 자기한테 필요하신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사도록 이래서 이 보험 혜택을 사용합시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어째서 매년 오르는 거 하지 말고 뭐 400원 내고 350원을 혜택까지 보면은 사실은 뭐 1년에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시 향진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은 그냥 입원했을 때 쓰는 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요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진에서 약 살 때 그리고 만성 질병, 특수 질병에 관해서는 신청하지 모르면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이왕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러한 정책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냥 입원할 때 쓴다. 아. 이런 고정된 관념으로 예,
1: 맞습니다.
0: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1: 네.
0: 또 옆에서 사실 말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드리도록 예.
1: 네, 그렇죠. 해마다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0: 네, 그렇죠.
1: 있기
0: 그리고 우리
1: 때문에.
0: 만성질병이나 네. 특수질병도 매년마다 우리 그 가지수 종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 네.
0: 현재 가장 제가 제일 느낀 거라면 금년부터는 통풍도 만성 질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풍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상적으로 뭐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만성 질병을 신청하시고
1: 네.
0: 이 통풍약을 잡수시도록 예,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네.
0: 작년까지는 통풍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네. 통풍도 예, 만성 질병 그리고 매년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죠.
0: 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병인데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을 보일 때 꼭 물어보도록 선생님 내 이거는 혹시 만성질병 신청을 할 수 있는 병입니까?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래요. 타 지역의 병원에서 문진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어떤 수속이 따로 필요합니까?
0: 네, 우선 우리 타 지역의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는 우리 문진 치료라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문진 치료 시에는 도시 농촌 주민에 관해서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나는 만성 질병이 있거나 특수 질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을 사용하려면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하려면은
1: 네.
0: 꼭 수속이 필요합니다.
1: 아,
0: 예, 수속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냥 내 문진에서 약을 뗀다 할 때는
1: 네.
0: 뭐 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만성 질병이나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원 치료와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면 더 깊게 나간다면 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할 때
1: 네.
0: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
1: 네.
0: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 수속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속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1: 네.
0: 타 지역이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1: 아, 거주증.
0: 이왕에는 우리 뭐 물류 회사에 무업 회사의 뭐 증명이거나
1: 네.
0: 뭐 어느 회사에 출근한다는 증명이거나 재직 증명이거나 사회 구역에서 떼준 거주 증명이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이 타 지역에 나가서 치료하는 우리 수속을 해드렸는데
1: 네.
0: 우리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책에 근거하여 무조건 이 수속은 타 지방이 거주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아마도 금년부터는 거의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타 지역 병원에서 그럼 이제 문진 치료를 할 때는 얼마만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타 지역에서 문진 치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뭐 받는 그 1년에 350원 좌우의 약을 살 때의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1: 아, 네.
0: 네, 그 뒤에 있는 문진 치료 다시 말하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은 이 수속을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 연병과 같은 대우로 받습니다.
1: 아.
0: 그렇지만 이 수속이 없으면은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이 있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가는데 그쪽에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0: 네네.
1: 네.
0: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 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거주증을 신청하시고 거주증이 나오는 즉시로 뭐 앱을 통하거나 혹은 뭐 전화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관리국에 예, 타 지방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꼭 받으시도록 이래야만이
1: 네.
0: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상에서 이 수속을 아예도 이제도 말씀드렸듯이
1: 네.
0: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프로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입원했을 경우에 네네네.
1: 그래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먼저 발급하고
0: 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네.
0: 예, 꼭 해놓도록
1: 네.
0: 어떤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냥 한마디로 나는 북경에 가서 병을 보이고
1: 오겠다. 네.
0: 이럴 경우는 우리 거주증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은 또 압니다. 예,
1: 네.
0: 나는 거주증이었길래 그냥 보험 혜택이 프로수가 떨어지는 대로
1: 네.
0: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없다. 그렇지만 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1: 네.
0: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은 병이 생길 때 가서 급하게 수속하자면 늦습니다. 거주증이 제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으니까 갈 때 직접 신청해놓고 빠른 시간 내에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해놓고 예, 이래야만이 미리가 해놓으면은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만성 질병이거나 특수 질병 등록을 했다면, 네, 문진 치료를 받을 때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0: 네,
1: 네, 방금 얘기해
0: 맞습니다.
1: 주셨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에는 어떤 병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0: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만성질병, 특수질병 이제 지금 많습니다. 거의 만성질병만 해도 20몇 개, 특수질병 거의 한 40가지가 있는데,
1: 네.
0: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고혈압,
1: 고혈압.
0: 당뇨,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1: 네.
0: 그리고 뭐 풍습성 관절염, 예,
1: 네.
0: 기관지 천식,
1: 네.
0: 예, 뭐 이런 이래 이외에도 지금 가득한데 뭐 급하게 지금 예, 뭐 크게 이 방면에 우리는 또 보험 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 혜택 방면이 아니고 특수질병은 우리 뭐 심장에 뭐 수술을 한 다음에 뭐 1년 동안에 예, 거기에 쓰는 약이거나 그리고 우리 세계 본다면 요독증 예, 투석 치료 그다음에 뭐 암증에 방뇨, 화뇨, 치료,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문진에서 하시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 특수질병에 속하고 또 일부분들은 우리 약을 사용하는데 이약 자체가 특수약품에 속할 때는 예, 꼭 특수질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약, 약이 보통 특수약품 비쌉니다. 예.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뒤에 이 약을 산다면은 예,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만성 질병 혹은 특수 질병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0: 이제는
1: 대해서
0: 이
1: 네.
0: 모든 수속이 지금 모두가 병원에
1: 아,
0: 달렸습니다. 네,
1: 병원에서 할수
0: 병원.
1: 있군요. 네.
0: 우리 지금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연변지구 내에서는 우리 전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예, 네, 저는 지금 연결해서 보험에 참가했는데 용정에 있는데요. 네, 용정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됩니다. 예.
1: 가능하군요.
0: 연변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다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첫
1: 네.
0: 번째 수속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하던 거주증을 가지고 수속이 해놓은 분들이
1: 네.
0: 저도 이 만성질병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보험관리국하고 연결하신다면은
1: 네.
0: 의료보험관리국에서 상관 이 등기표를 보내드립니다. 예,
1: 네.
0: 전자판본으로. 예,
1: 네.
0: 거기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적어놓고 이랬다면 우리 또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가능합니다.
0: 이러한 분들이,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만성질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성질병, 네,
1: 네.
0: 연변에서 사실 때 이미 다 등록해 놓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 기록이 있는
0: 수속을 해서 다른 기타 성씨에 건네갈 때 만성질병을 달고 가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수속이 간단합니다. 즉,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수속을 아예 하고 다른 현실에 가면 원래 신청했던 만성질병이 그쪽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자면은 거의 다시 한마디로 연결해서 그냥 약을 떼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1: 그렇군요.
0: 수속이 될수 있는 이상에는 꼭 하시도록. 네.
1: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참가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병원에 따라서 보상 비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병원은 우리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예, 우리 3급 병원, 2급 병원, 1급 병원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원래는 3급 갑등 병원이 있고요. 또 3급 1등 병원인데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그냥 3급, 2급, 1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례를 든다면 우리 연길시에 3급 병원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병원과 중의원 그리고 우리 하남에 있는 부유보건병원도 우리 3급에 속합니다. 예, 주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구역 병원,

0: 20%.
1: 근데 전부 다 3급 병원이 기초상에서 20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수속이 없이 뭐 장춘이거나 북경이거나 상해 쪽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이왕에는 우리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속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 수속이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20%가 감소됩니다. 보험 혜택이.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래도 병이 엄중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예.
0: 네.
1: 그래서 아직도 가끔씩 전화 와서 지금 왜 지나가 자기설로 치료해도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예. 수속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20%가 변동이 될 뿐이지 혜택은 네.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만약 이제 입원 수속을 할 때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를 했다면, 네, 병원 결산을 마친 후 다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실 말해서 병원하고 우리 많이 관계되는데요.
0: 네.
1: 지금 현재 카드가 있는데 찾지 못했거나 혹은 노인분들이 불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분들이 뭐 카드를 찾지 못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될수록이면 예, 보험도 제대로 됐다 이런 거 다 알겠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결산하지 마십시오.
0: 네.
1: 예, 결산하지 말고 출원을 할 때 혹은 뭐 치료가 끝난 뒤에 우선 의료보험관리국에 와서 네. 이분이 보험이 어떤 정황인가 다 물어보고
0: 예.
1: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험이 있는데 뭐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행정복무청사 우리 3층의 의료보험인데 그 아래층에 가서 우리 임시카드라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어째서 임시카드를 해라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앱에서 네. 전자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0: 그렇죠.
1: 이번 주죠. 그게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금방 저 뭐 그 자리로 나오니까 임시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이 뭐 이분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금 납부한 기초상에서는 후에 뭐 하루 지나도 좋고 가서 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산을 마친 후에도 결산을 마친 다음에 항상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네, 그 결산을 다시 다 지우고 처음부터 약품을 다 다시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때 가서는 그 먼저 결산을 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지불해놓고 그거 가서 현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보험을 내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인데 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 수공으로
0: 네.
1: 불수를 10% 감소시킵니다.
0: 아,
1: 직접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받았을 때
0: 네.
1: 그리고 가져와서 우리인데 와서 특히 외지에 나가서 이래도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신 분들 외지에 나가 아무런 수속이 없어도 치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어떤 분들 아직도 이왕처럼 예, 다 현금을 쓰고 연기를 가져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직접 그쪽에서 받도록 해서 만약 진짜 모종 원인으로 못 받아서 가져와서 받을 때에는 10% 또 감소됩니다. 예, 원래 20% 떨어지고
0: 네.
1: 예, 이렇게 다 감소되는 건 없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출원 전에 뭐 의료보험관리국에 전화해서 자문하시고
0: 네.
1: 예,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과장해 줍니다. 예,
0: 네.
1: 예 그래서 예, 가장 좋은 거는 결산하고 그다음에 다 마치지 말고
0: 네.
1: 예, 그다음 먼저 병원하고 말씀해드리고 의료보험에 와서 아 이번에 보험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말아 임시카드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 결제하면 되고요.
0: 네.
1: 의료보험에 와서 보니까 아 이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구나 방법을 돌아가서 이제 결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그 뒤에는 없습니다. 네네네.
0: 네. 연변을 떠나 이제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보험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험 보상은 우리 연변에서 치료하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3급 병원이 55%에서 더 높은 혜택은 없습니다.
0: 아, 네.
1: 예, 있다면 어떤 분들인가 뭐 저기 최저 보상 가정인원이거나
0: 아, 최저
1: 뭐 혹은 특수 보상 가정이거나
0: 네.
1: 이러한 분들은 우리 이 55%에서 더 왜냐하면 우리 민정에서 이제 또 거기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네.
1: 우리 정상적인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연변에서 있는 연변 병원에서 55%는 변동이 없고요.
0: 네.
1: 그래서 이 55%를 보상하려면 이게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주증을 이용해서 타 지역 에 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이 증명을 해가지고
0: 네.
1: 예, 타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제 여전 치료를 받겠습니다는 수속을 걸쳐야만이 55%

0: 5%를 보상할 수가 있지 그 수속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20%가 감소됩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앱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도 신청이 되는데 예, 신청은 됩니다만은
1: 네.
0: 그렇게 임시로 외지에 나가는 그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불로수 여전히 거주증이 없는 경우에 신청했을 때는 불로수 여전히 20%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하는데 거주증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정확히 신청된 것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1: 그렇군요. 이제 또 신생아 보험에 관련해서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생아 보험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지 네,
0: 신생아 보험은
1: 알 수 있을까요?
0: 이왕에 비해서 조금 더 훌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왜냐하면은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우리 이왕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마 금년에 새로운 이 정책사에서 그 해에 태어난 그 해에 참가하면은 다 신생아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신생아 보험이라면은 애들이 병원에서 태어나서 입원 치료를 하는 신생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럴 때 부모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아주 중시합니다.
1: 네.
0: 그런데 애는 태어나서 병원에 있고요. 아직 우리 신생아 보험에 우선 참가하려면 먼저 호구 등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애는 아직 병원이 금방 난대로 저 호구 등기해서 급해하지 말고 먼저 치료하십시오.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치료할 건 한쪽으로 하고
1: 네.
0: 호구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1: 네.
0: 치료가 끝난 뒤에 올려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병원이 그럼 어떻게 출원합니까? 출원할 때 병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하고 말해놓고
1: 네.
0: 보험을 다 해놓고 돌아와 다시 결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신생아들에 대해서 다 정책상에서 이렇게 많이 너그럽게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0: 빨리 보험 참가해야 되겠는데
1: 마음이
0: 급해서, 호구가
1: 네.
0: 먼저입니다.
1: 호구가
0: 먼저입니다. 호구를 아예 올린 경우에도 참가할 수는 있는데
1: 네.
0: 이왕에 우리 그것으로 참가시키고 병원에가 결제하다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1: 네.
0: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1: 네.
0: 그래서 치료가 먼저 끝나고 호구를 올리고 그다음 신생아 보험에 참가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가 병원에 가 결제하는 이 순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하시지
1: 네.
0: 말도록.
1: 네네네. 네.
0: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우수하게 태어나신 애들이라 해도 여름에 뭐 또 바람 비가 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하니까 우리 애는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1: 네.
0: 보험은 하나씩 꼭 들어놓도록 그래서 신생아로서 보험에 참가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 네.
0: 기다렸다 하지 말고 저래저래 참가하십시오. 뭐 입원 치료를 했다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1: 네네네. 아이가 보험에 참가하기 전에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 비용은 그럼 보험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 아이랄 때 이제 앞에서는 신생아인데
1: 네.
0: 여기서 아이라고 하니까 여기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신생아는 가능합니다.
1: 신생아 보험
0: 하지만 신생아 신분이 아닌 애가
1: 네. 네.
0: 보험을 참가 아이하고 치료했을 때는 안 됩니다. 신생아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신생아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앞에 다 신생아에 관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지금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는 충분합니다.
1: 그렇죠.
0: 어떤 분들은 연결해서 태어났지만 호구로 내 외지에가 올립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다 그게 해결이 돼. 그리고 지금 그렇죠. 호구도 보면은 뭐 다 지역에서 뭐 올리는 이런 뭐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저 뭐 우리 신생아 한 가지 일이라는 이런 앱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곳에 아마도 이게 다들 특히 우리 성내에서는 아주 이 진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되는데 우리 이제 뭐 다섯 유치원 애거나 혹은 뭐 유치원 아이 같지만 이미 신생아 신분을 벗어난 2살, 3살짜리 애들은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했다 안 되죠. 이런 애들이 뭐 보통 주민이나 똑같으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지금 애들을 보면은 우리 거의 유치원 없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는 신생아 때 참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1년을 하다 보고 또 유치원에서 들어가면 또 통지를 합니다. 이래 보면 꼭 참가하시라고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또 낼 때도 제때. 네. 그리고 많은 지금 애들 부모님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보험, 뭐 사회상의 이런 기타 상업보험도 많이 사고 하는데
1: 네.
0: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은 하나 먼저 해놓고
1: 네.
0: 예, 경제상에서 부담이 없는 경우에 뭐 상업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상업보험 많은 것이 다 우리 국가보험이 보충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
1: 그렇죠.
0: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먼저 들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혜택을 받을 때 그쪽에서 왜 이 작보험 아예 했습니까? 이러면 또 프로수로 뚫고 형식으로 시끄럽습니다.
1: 아.
0: 때문에 꼭 국가보험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보충으로 참가하시도록.
1: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방송 후 보험 참가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36-8138, 네, 236-8138번을 사용하시고, 네,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36-8139, 236-8139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동생이 출근하는 바람에 제가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조카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여서 아이가 오기 전 미리 상위에 꿀떡과 찹쌀떡을 준비해뒀죠. 달콤하고 말랑한 떡을 본 조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 한 개를 통째로 움켜쥐고 입 가득 집어넣은 뒤 한 입에 흐물떡 삼키고는 활짝 웃으며 또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떡을 더 달라고 보채는 것도 살짝 맞고 떡을 작게 잘라서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흐물떡입니다. 거침없이 몽땅 꿀꺽 삼키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떡, 젤리, 잘 익은 과일처럼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킬 때 한입에 흐물떡 삼키다처럼 활용합니다. 흐물떡은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발에 밟히는 감각이 굳지 않고 약간 탄력성 있게 무른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찹쌀떡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쫀득하면서 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이 촉감이 바로 흐물떡한 느낌입니다. 젤리나 잘 익은 복숭아를 만졌을 때의 부드러운 탄력, 비가 내린 뒤 축축한 흙을 발로 밟았을 때 물끄러지면서 탄력 있는 감각까지 모두 흐물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담기 힘든 미세한 촉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점이 이 단어의 큰 매력입니다. 요즘은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요. 한입 헤어물고 목으로 흐물떡 넘어가는 느낌을 우리 선조들은 흐물떡이라는 한 단어로 간결하게 담아냈습니다. 흐물떡은 또 실없이 능청을 부리거나 시치미를 떼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척하거나 장난스럽게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행동을 흐물떡하다라고 표현하며 아무에게나 흐물떡 롱지를 하다처럼 문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제 물건을 장난으로 숨겨놓고 흐물떡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분위기를 띄울 때는 좋지만 지나치게 흐물떡 능청을 부리면 상대방에게 무성의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 부드러운 촉감, 사람의 장난스러운 행동까지 폭넓게 표현하는 흐물떡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우리말입니다. 평소 부드러운 간식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장난을 마주할 때 흐물떡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0: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호 총리장과 회담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의료는 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도시로 중국 제조업의 말초 신경을 연결하고 글로벌 무역의 맥동을 감지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서기는 여러 차례 의료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료의 발전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했습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통해 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의료의 소상품이 큰 시장을 개척하고 큰 산업으로 발전해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역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현재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의료 발전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지역이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전국 발전 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더 잘 융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계열 보도 의료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는 매일 10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이 등장하고 평균 1분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상인 6경영은 샘플 제작, 부자재, 재료를 모두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창의가 생기면 오후나 저녁에 샘플을 만들어 빠르게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속도는 지역에 맞는 발전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중부에 위치한 의료는 국경과 바다에 인접하지 않아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이 취약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생존 압박

0: 이곳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닭털로 사탕닭국이라는 장사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의오의 주민들은 개혁개방 정책에 경대하에 자발적으로 길거리 시장을 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토대로 1982년 의오시는 소상품 무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고 소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지역 상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현역 발전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호예부는 의오시의 현지 실정이라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점차 좋아지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의오는 바늘과 씨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따라서 90년대에 이르러 전국 최대의 소상품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소매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48세인 상인 왕숙화는 당시 공예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 상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방리담에 의존했지만 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영 방식이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정부 당조 성원이었던 갈국경은 당시 시당위원회와 시정부가 국제무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오시는 현급시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 2002년 12월 말 절강성에서 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습근평 동지가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막 개업한 국제상무성 책임자가 모두의 의문을 습근평 동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절강 중국 소상품성 그룹 총재였던 오혁은 습근평 동지가 우리 시장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오의 국제적인 상업도시 건설 위치가 우리 의오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오의 소상품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매우 좋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웅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 매듭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근평 동지는 11차례 걸쳐 의오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이곳은 그가 절강성의 지역 발전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됐습니다. 작은 현성이 어떻게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 습근평 동지는 자원 우세가 돌출하지 않은 지역도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글로벌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경쟁에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오는 구석진 곳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발전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광주 무역 박람회에서 광고를 했고 광주 백운공항에 2000대 손수레에도 광고를 가득 붙여 더 많은 구매자들이 의오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으면 국제 소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명품관을 개설하며 상인들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연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료 학습반을 열어 상인들이 외국인과 직접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통해 왕숙화는 자신의 첫 번째 외국 무역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왕숙화는 사업이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외국 손님과 한담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오의 소상품 시장은 대내외 무역이 양방향으로 견인되는 빠른 발전기에 접어들도록 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국장이었던 화중규는 전통적인 소상품 매매에서 전국적인 구매와 전국적인 판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구매와 전 세계적인 판매로 발전하고 또 상업을 통한 공업 촉진과 산업과 무역의 연동을 시행해 상업 유통업을 통해 의료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바탕으로 불과 3년 만에 의료시장은 세계 최대의 소상품 도매시장으로 발전했고 총 2만 5천 개의 산업기업을 육성했으며 니트 양말 산업, 액세서리, 지퍼 등 20여 개의 우세 산업을 형성했습니다. 2005년 의료의 국제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국내 무역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 연구를 통해 습근평 동지는 의료의 경험이 절강성 전역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그는 연속적으로 지시를 내려 의료 발전 경험을 총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심층조사 연구를 거쳐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성공적인 전범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조사 보고가 최종 작성됐습니다. 보고는 의료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절강의 88 전략의 지도하에 의료시가 줄곧 견지해온 상업 흥성으로 도시건설, 산업의 연동 촉진, 도시와 농촌 총괄 중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풍부한 문화 저력, 당정 성과 추구 등 여섯 가지 측면의 경험과 조치를 체계적으로 총화했습니다. 2006년 6월 8일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하기 위해 습근평 동지는 재차 의료실을 찾아 횡당촌에서 좌담회를 열고 의료 발전 경험의 함의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료의 발전은 영문을 모르는 발전, 무에서 유로의 창조적인 발전, 도를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는 한 가지 기본적인 립각점은 바로 실제와 연결해 의료가 현지 기본 실정에 립각하고 현지의 역사 전통을 전승하며 현지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의 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배우고 의료가 대중들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들의 창조적인 실천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실질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려면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료의 발전 경험은 검증을 거쳐 정확하다고 밝혀진 지역경제 발전 전략은 일관되게 한 임기간 임기 이어가고 개주봉을 잘 이어받아 개주경기를 잘 치러야 하지 즉 하면 성루의 기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두 지적관과 관련됩니다. 올바른 지적관은 바로 계속 이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후 20년 내 의료는 줄곧 현지 실정에 맞게 대국에 융합하고 민중에 의지하면서 개혁혁신함으로써 습근평 동지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의료에서 의료 신강 유럽,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출발해 5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향발하고 있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며 인공지능으로 단번에 여러 언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점포가 바로 생방송실이고 상하층이 바로 산업 상하류이며 상권이 바로 생태권입니다. 오늘날의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 26개 큰 종류의 210여만 가지 상품이 한 곳에 모이고 무역 네트워크가 2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합니다. 2025년 의료 수출입 총액은 8,365억 원에 달했고 수출 규모는 전국 현과 시 구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경제학 교육학 연구부 조진화 주임은 의료의 성공 실천은 우리에게 고품질 발전은 현지 실정에 맞게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장점을 연마하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설명해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진화 주임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인솔로 삼으며 자체의 자원천부에 립각하고 각기 특색이 있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구하면서 전국 발전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더 잘 융합되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 습금평 총수기가 최근 기초교육 업무에 관한 중요한 지시에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업을 관찰해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은 습금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지침으로 못 박는 정신으로 집안 개혁 조치를 실속 있고 심밀하게 관찰하며 힘과 마음을 모아 분발 진치하여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업무로 삼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교육의 고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교육강국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새로종에서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제를 이행하며 당의 혁신이론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독지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룡하 회족자치구 교육청 기초교육처 도완능 초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가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교육의 관리자로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종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기초교육의 질적 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일치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소학교 당지부 서기 오용근은 올해 6.1절에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 기념관과 남욱혁명 기념관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종점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 규칙을 따르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듬을 실천하며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며 교육의 공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산동성 진암시 시중구 육수소학교 리아 교장은 총서기가 중요한 지시에 따라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학교 발전을 추진하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점수론, 숙락론만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교육 사고를 버리고 사상 정치 교육, 체육 단련, 미적 교육, 노동 실천을 항상 교육에 더욱 깊이 융합시킬 것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태화현 수차향 중심수학교 음악교사 소희문은 10년 동안 농촌 교육의 뿌리를 내리고 산간지역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음악 리론을 배워주고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홍색 가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열심히 학습한 후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희문은 농촌 음악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은 미적 교육에 있다면서 이 강단을 계속 지켜 음악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참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농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술의 영향을 받아 미적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소지호 교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성질을 반드시 잘 관찰하여 건강제를 교육 리듬을 선도적으로 견지하고 학생치료 강화 교육과 건강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고 교사의 도덕성과 풍모 건설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전문화된 교사 대우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계획을 심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천사범대학 교무초 장수상무부처장은 국가의 우선교사를 양성하는 요람인 사범대학은 기초교육의 우선교사를 수송하는

0: 정치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학교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정부 지원, 사범생 등 양성개혁을 심화하며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사 공급을 통해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중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교사진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자 조동빈 부사장은 습금평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는 기초교육 발전의 방향성, 근본성,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의욕자적인 성과를 이루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유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도구를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대응해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23일 북경에서 제스코 원의장 토미오 오카무라를 접견 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중국과 제스코 양국인민의 친선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제스코 전략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제스코의 협력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습니다. 중국은 제스코와 손잡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간 관심사를 존중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제스코 전통 친선이 다시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대만 문제와 서장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 전국정협은 중국 제스코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토미오 오카무라 의장은 제스코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스코 측은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스코 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제스코 중의원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광, 직항,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0: 아래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소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제주코 종의장과 회담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 김홍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외부 환경의 충격으로 인한 단기 압박의 원인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일본 경제에 오랫동안 축적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달러와 엔화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이 달러를 상승시켜 엔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일본의 신흥산업 발전이 더디고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인 문제가 엔화의 기본 요인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의 단기 개입 수단은 엔화의 중장기 평가 조라 조치를 개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고조되고 중동 정치가 지속적으로 긴장되면서 외환 시장의 전통적인 거래 논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과거 지정학적 불안정 시기에 안전 자산으로

호수의 엔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 경제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 공급은 주로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차질로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상승하여 일본의 에너지 수입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성 통화 팽창 압력이 증가하여 기본적인 면에서 엔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안전 자산 수요의 상승 호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 글로벌 통화 팽창을 상승시켜 미국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일 통화 리를 차액 구도가 더욱 고착화되고 금리 스프레드 거래와 엔화에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직면한 산업 공동화, 성장 동력 부족, 신흥산업 발전 둔화, 부채와 고령화 압박의 교착 등 일련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일본 경제의 난국 타기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되었습니다. 일본 다마 대학의 나카미 아키라 객원 교수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환율 요인 외에도 현지 시장에 가까운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과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조업의 본토 복귀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명의상 임금이 다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어 내수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정부 부채가 정책 선택을 한층도 제약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대폭 강화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합니다. 엔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될 때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여부는 항상 외환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로 엔화를 매입하는 외환 시장 개입을 시행하여 단기 환율이 상승했지만 개입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엔화는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2일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다카스키는 다시 조정 신호를 보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담한 행동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했고 외환시장의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룽은 단순히 환율 개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재정 확장, 장기 저금리 환경, 경제의 심층 구조적 모순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엔화 가치 하락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현재 약한 엔화에 의존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전통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이중 압박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등 일련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엔화의 중장기 압박 기반은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엔화 환율이

0: 금자는 덕택물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 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씨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사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방금 함께 들은 한달랑 말은 2021년 2월 25일 습근평 종석이가 전국 빈곤 해탈 공략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종석이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 열전에 많은 평민 출신 부자들을 기록했는데 그 의도는 백성의 부유를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들면 사마천은 전국 시기 조나라 한 단의 부자

0: 학시 가문을 언급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하북과 하남의 많은 부자들을 황량한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탁시 가문도 사천 림공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탁시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림공에서 제련소를 꾸려 중국 최초의 강철 대왕으로 됐습니다. 이는 그를 서남지구의 최고 부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천 명의 취업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고대 중국은 선명한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민은 바로 민본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 원인에 대해 관자는 만약 백성들이 부유하면 산업과 가정, 현지 생활을 중히 여길 것이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빈곤해 중히 여길 것이 없다면 체념한 채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스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는 부유함이 선행되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게 됐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부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화식 열전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나서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이 일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리며 상인이 없으면 세 가지 보물이 끊기고 산림 관리가 없으면 재정이 고갈된다. 무슨 뜻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릴 것이며 상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화물 유통이 중단되고 산림과 광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고에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발전해야만 우로는 나라가 부유하고 아래로는 백성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업종과 지역, 계층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과도 관련됩니다. 발전과 균형을 고루 돌봐야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장엄한 언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몽만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한면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당의 초심과 사명, 리상신념, 성격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량가하에서 지식 청년으로 보낸 7년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스스로 챙겨온 겨우만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습근평은 갖고 간 옥수수 만두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힘든 일을 하는 남편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 일을 회상하면서 습근평은 그때 중국 농촌의 빈곤 상황은 나에게 깊은 기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일했던 목적은 바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습근평은 열심히 분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필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인민 대중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습근평은 량가하와 같은 가난한 곳,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대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0: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 병거근은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팬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중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중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장 낙지시는 해발이 높고 날씨가 좋은 목축구의 약허와 소장량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 농목민의 소득 증대와 부유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로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산업발전체계를 지속함으로써 전시 축산업을 규모와 수량 추구에서 품질과 효율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체의 단계적 육성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방법과 가족목장등록심사시칙, 시급시범 가족목장인증기준을 잇따라 제정하고 전시 4,569가구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족목장등록수는 2개로 3,734개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경영주체를 지속적으로 잘 육성하고 양질주체를 지원함으로써 2개로 자치구급 선도기업 3개, C급 선도기업 19개를 육성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2,176만 원을 투입하여 주체를 규범화하고 85개 경영주체가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을 달성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 가족목장, 합작사, 선도기업의 단계적 발전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농목민과 도시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부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4년 낙지시는 가족목장에 대해 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기재를 혁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4,728만 원을 지급하여 2,383 가구의 가족목장에 혜택을 제공하고 숙사 초류 저장 창고 사료 가공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는 3,110만 4,500원을 통합하여 축산업의 규모화와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시 가족목장 가구당 평균 경영 총 수입은 3억 9,7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10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2,884명의 농목민을 고용하여 연간 로임 663만 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시 합작사의 총 수입은 10억 9,300만 원에 달해 34만 7,400명의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밀가공 분야에 집중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부가가치사슬을 확정했습니다. 낙지시는 농목업 산업 프로젝트 157개를 비축했고 총 투자액이 7억 2,400만 원으로 육류와 유제품 정밀가공, 냉동창고 물류 등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축지역 냉장물류체계와 향과 진 단위 우유수거소 시범 건설을 추진하여 전시 녹축산물 가공 전환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전시 농축산물 가공 생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자.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 관세가 또조끼 갈아입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1일간 10%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1일의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은 다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무중단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명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럼 미국의 관세가 항상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경제 주체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이미 임시 무역 조치에서 장기 정책 도구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관세 부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은 이른바 강제로 동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주요 무역 동반자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6월에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미국 연방 정부가 관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묘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301조를 활용한 관세 연장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기준과 일방적인 규칙을 다른 경제 주체에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규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체드 바우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자간 규칙보다는 국내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하여 국제무역 환경을 형성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력법, 1974년 무역법, 301조 조사 미국 정부는 관세를 위한 새로운 명목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저들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수단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테면 232조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으며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하고 수출 통제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며 투자 심사는 외국 자본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관세 우회 관세를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0: 무역 정책은 점점 더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상대국이 보조금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이 미국에서 덤핑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역 조치는 점차 국가 안보, 공급망 안보, 강제 노동, 가치관 등 정치적 외피를 뒤집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제조업의 회기, 산업, 공급망 안보 등 면에서 정책적 유사성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역 정책은 점차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관세를 자신의 경제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 관세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예산 판공실, 세금 기금회 등 기관들은 관세로 재정 수입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세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세는 정부의 경제 조정에서 정책 실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반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예산시험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는 국민들의 가계 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베라 사무총장은 시장 규칙이 아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무역 정책을 제정할 경우 세계 경제가 효율성 저하, 비용 상승, 성장 둔화 등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를 통해 관세 등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위적으로 분열될 경우 글로벌 경제 생산량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업사슬의 분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에 가져오는 중대한 위험 부담에 직면하여 지역 간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TO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 내부 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관세로 인해 뚜렷하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화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공급망 재편, 지역협력, 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 관세의 정책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 관세의 근본적 영향은 그 장기화, 제도화, 과잉 안보화가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 부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 경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경제 글로벌화와 국제 분업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국제 경제 무역 환경이지 미국의 관세 릴레이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면 됩니다.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색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마음이 차분해지는 곡이죠. Not Going Anywher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여름, 이 무더운 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삼복철에 본격적으로 또 진입함과 동시에 무더운 계절 또, 이제 지치지 않게끔 음식을 잘 드셔줘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렇게 무더운 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음식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 네, 이제 재밌는 주제죠. 무더운 이 여름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하면 냉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름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네, 그래요. 이제 냉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당히 네, 다른 음식도 영양 맞춰 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 삼계탕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삼복철의 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일 수가 있고요. 무더운 또이 여름 몸이 좋은 이런 보양식으로 네, 몸에 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거기에 또 수박 이제 또 참외, 네, 여름철에 더욱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터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은, 네, 이 무더운 삼복철, 네, 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더울수록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편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면 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 잘 될 거야 분명히. 괜찮아, 다 지나가. 덕분에 행복해. 운이 나쁘지 않아. 아직 기회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읽기만 해도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길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밝은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고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도 조용히 흘러간다는 것을요.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되고 함께 있는 오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0: 인젠 뭐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결국 지나고 나면 웃으며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루 버티는 거. 조금 웃고 조금 울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뭐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엔 별거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품 감상합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날의 물고기를 팔던 수령가 자자발 로틴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웅원 해상으로 인력 공급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방금은 숙고의 해고들과 그리고 여태껏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뉴스를 절쳐드리겠습니다.
2: 야야야! 아 이게 뭐 오늘 날 그냥 개파이다야. 아 뒤져서 나를 와서 김진자들 뽀스당하여 뭐 막 하트나 자꾸 모여주네. 아 야 원래 우리 아들 원래 쉬 안 보는 거야. 야! 니 시부 깨는 거야? 저 응원대사 좀 누긴가 좀 봐. 아 누구야? 어여? 아 저게 물고기 하는 거 아야? 이거 뒤로 응원대사 되는 거야. 뒤로 하는 거야? 수학 왜? 예? 아 우리들 이렇게 응원 안 나왔을까 막. 이야 기레기 아줌마에게 미지겠노. 아줌마 응원하는 게 길에 좀 오로 이 관중들이고 응원이라고 비이름마다 딱 쥐어지게 보여지게. 아줌마 아파 아줌마 왔어. 이래다가 얘 길린데서 너도 지나르면 얘 아줌마는 너도 감기를 너도 쥐털이 한 별매다 왔어. 예? 야 길에 어떻게 했어. 저런 연사한 것들 아이 처음부터 대상 직무를 맡았는데 아이 어떻게 아무리 한판다 여기들이 그만 쥐에 겪고 나겠더네. 길하지 말고야. 저 대원이 어떻게 오늘 좀 나를 모두 방대해서 그냥 박수도 세게 치고 그 다음에 내 이제 구호를 부르면 그거 목이 터지도록 좀 구호를 야? 아 그새 대원이 원래 벌써 머리 상한 게 오늘 벌써 이 생긴 게 양파 기대해서 그냥 앞으로 좀 떠나 그냥 박수 세게 치고 야? 예예예 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여기 나와서 그럽니까? 예 예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저 오늘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지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우리 응원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는데 우리 다 같이 열렬한 박수를 환영하겠죠. 앞에 나와서 야 어떻게 몇 살이면 저는 응원대들이 이렇게 바꿔야 어떻게 우리 김팀 응원합니까? 그럼 우리 세기 팀이에요. 그래요 뭐 이기 아이고 젊은이 앞에 나와서 이게 오마스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서 뽀로 기계를 하다가 저기서 뽀로 타는데 이거 홍구 입은 우리 선장님께서 내가 너무 기쁜지내 이래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 너도 오마스 계속 하고 그걸 양해라고 듣더냐? 야? 아이고 내 손 놓친 게 무슨 자락이냐 자락이었어. 그저 기레기레 한거 은행지죠. 야.

이제

가끔은 모든 관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망설이지 말고 끊으라고 합니다. 화나는 게 아니라 지치면 끊어야 합니다. 말이 불분명해서 혼란스럽다면 끊으세요. 여러 번 말해도 안 바뀌면 역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 아픔을 모른다면 끊으세요. 같이 있어도 공허하다면, 또한 이용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바로 끊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가끔 부부 사이라는 게 정말 가까우면 무천, 멀리 느껴지면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가끔은 뭐 네,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뭐 내가 먼저 사과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침묵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은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상처 준 날들 미안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 마음을 묻지 않고 내 하루만 힘들다 말해 미안하다. 당연한 뜻 곁에 두고 고마움을 잊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버텨주는 당신 뒤에 숨어 강한 척만 해서 미안합니다. 웃어줄 때보다 침묵이 길었던 날들 미안합니다. 사랑은 말 안 해도 안다며 표현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 서로서로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7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주 먹으면 네, 아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호두를 자주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고 도라지를 자주 먹으면 폐가 건강하고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간이 튼튼하고 요구르트를 자주 먹으면 장이 편안하고 멸치를 자주 먹으면 뼈가 강해지고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요. 김치를 자주 먹으면 비장이 건강하고 호박을 자주 먹으면 위가 편안하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심장이 튼튼하고 계란을 자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죠.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종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각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깔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굳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수 있습니다. 내리려봉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루빈의 꽃병이나 여인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네, 착시에 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경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열전서 동지, 왕량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

하게 됩니다.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동생이 출근하는 바람에 제가 어린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조카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여서 아이가 오기 전 미리 상위에 꿀떡과 찹쌀떡을 준비해뒀죠. 달콤하고 말랑한 떡을 본 조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떡 한 개를 통째로 움켜쥐고 입 가득 집어넣은 뒤 한 입에 흐물떡 삼키고는 활짝 웃으며 또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떡을 더 달라고 보채는 것도 살짝 맞고 떡을 작게 잘라서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흐물떡입니다. 거침없이 몽땅 꿀꺽 삼키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부드러운 떡, 젤리, 잘 익은 과일처럼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길 때 한입에 흐물떡 삼키다처럼 활용합니다. 흐물떡은 또 목구멍으로 넘어가거나 발에 밟히는 감각이 굳지 않고 약간 탄력성 있게 무른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찹쌀떡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단단하지 않고 쫀득하면서 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이 촉감이 바로 흐물떡한 느낌입니다. 젤리나 잘 익은 복숭아를 만졌을 때의 부드러운 탄력, 비가 내린 뒤 축축한 흙을 발로 밟았을 때 물크러지면서 탄력 있는 감각까지 모두 흐물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담기 힘든 미세한 촉감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점이 이 단어의 큰 매력입니다. 요즘은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요. 한입 헤어물고 목으로 흐물떡 넘어가는 느낌을 우리 선조들은 흐물떡이라는 한 단어로 간결하게 담아냈습니다. 흐물떡은 또 실없이 능청을 부리거나 시치미를 떼는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척하거나 장난스럽게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행동을 흐물떡하다라고 표현하며 아무에게나 흐물떡 롱지를 하다처럼 문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제 물건을 장난으로 숨겨놓고 흐물떡 시치미를 떼며 모르는 척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분위기를 띄울 때는 좋지만 지나치게 흐물떡 능청을 부리면 상대방에게 무성의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 부드러운 촉감, 사람의 장난스러운 행동까지 폭넓게 표현하는 흐물떡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우리말입니다. 평소 부드러운 간식을 먹거나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장난을 마주할 때 흐물떡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보조 배터리를 갖고 비행기 탑승 시 거부를 당했을 때세 가지 해결법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많은 승객들이 이동 중에 전자기기 배터리 충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를 지니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최근 공항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일부 승객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기준 미달 보조 배터리를 휴대했다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민항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때 3C 표시가 없거나 정격 에너지가 불분명하거나 리콜 모델에 속하거나 리콜 배치에 해당하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시에 보조 배터리는 전 과정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지만 수화물에 넣어 탁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정격 에너지가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100에서 160와트시 사이인 보조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보안 검색 현장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 배터리를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긴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처리 방식을 제공합니다. 첫째, 친지에게 인계하기. 만약 배웅자가 통행했다면 승객은 직접 보조 배터리를 배웅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져가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택배 발송입니다. 공항에는 일반적으로 전용 택배 지점이 있어 승객들이 직접 우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항 임시 보관 서비스입니다. 이후 물품을 돌려받고자 하는 승객은 공항의 정규적인 임시 보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네, 수건은 왜서 사용하다 보면 딱딱해질까요? 딱딱해진 수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수건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건의 올이 쓰러지고 납작해지며 뭉치게 됩니다. 세척 과정에서 로폐물 따위가 섬유 표면에 남아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와 유연제를 자주 사용하면 섬유에 잔류물이 축적돼 섬유를 굳어지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영양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달 동안 연속 사용한 후에는 수건이 딱딱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의뢰하면 이런 수건을 사용할 때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2세미만 영유아는 화학적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기온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모기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모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기 퇴치 제품과 모기 방지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기를 방지하고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을 멀리 할수 있을까요? 네, 먼저 모기 활동 주기 연장입니다. 기온 상승은 모기의 성장과 번식을 가속화해 모기의 활동 시간을 앞당기고 연장합니다. 과거에는 모기가 주로 5월과 6월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남방의 많은 지역에서 사계절 내내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식지 급증입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 야외와 아파트 단지에 많은 물, 이래하면 물웅덩이, 화분 받침대, 폐기 용기, 하수구 고인물 등이 형성돼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모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세대 간 전파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등 모기 매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모기가 운반하는 병원체가 권총 알을 통해 세대 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가 낳은 알은 부화 후에도 여전히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빠지지 않는 한 전파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야외에서 모기 예방 및 퇴치법입니다. 첫째, 성분을 잘 골라야 합니다. 맨 살에는 정교적인 모기 퇴치 제품을 미리 발라야 하는데, 모기 기피제나 파이카레딘 등 성분이 함유되고 유효 농도가 10에서 20%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기 퇴치 발찌와 모기 퇴치 오일은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효가 짧기 때문에 주요한 모기 퇴치 수단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복을 통해 방어합니다. 밝은 색상의 옷과 소매 끝단이 조이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모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때 보충 도포합니다. 모기 퇴치 제품의 시효는 대부분 4시간에서 8시간이며,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눈, 코, 입등 부위를 피해 보충 도포 혹은 분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하므로 각종 화학적 모기 퇴치 제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모기장, 방충망, 긴팔옷 등 물리적 모기 퇴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죠. 에어컨 사용 시 이러한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시간을 보내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난후 가벼운 모기의 통증이나 손발의 차가움이 나타난다면 먼저 찬 바람 환경을 떠나 보온에 신경 쓰고 수분을 보충하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계속 심해진다면 단순히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급성 뇌혈관 질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경우, 팔 한쪽은 들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들수 없고, 발을 뗄수 없거나 걸을 수 없는 경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7월 2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부분적 보도단위 문예원단과 공공문화장소에서 선전사상문화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전주 선전사상문화전선은 습금평 문화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거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제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의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주류 사상 여론을 발전시키고 량질 문화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연변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목소리를 전파하며 연변의 형상을 전시함으로써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인심을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일보는 1948년에 창간되었으며 전국 소수민족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지급시 당기관지입니다. 호가복은 연변일보사 1층 대청에서 신문사의 개혁 발전 로정과 중점 사업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일보는 주당위 기관지로서 당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연변의 변화를 기록하며 대중을 위해 선전하고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입니다. 주류 여론 진지의 책임과 담당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주당위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려주어 연변의 목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연변의 형상이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신문사 한문, 조문, 뉴스 취재 편집 중심 및 뉴미디어 중심에서 호가복은 편집 기자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중대 보도 주제 선정과 기획, 뉴미디어 플랫폼 건설 및 운영 등 상황을 상세하게 요해하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주제 선정과 기획, 지식 소양, 문자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시사 열점과 대중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분석, 견해, 무게가 있는 평론, 인터뷰, 정술과 심층 보도를 더 많이 내놓아 뉴스의 감화력과 영향력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위챗, 틱톡 등 뉴미디어 계정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파 피복면을 넓히며 량질의 콘텐츠로 시청자를 흡인하고 높은 온라인 방문량으로 시장을 움직여 기업이 실질적인 전파 가치와 상업 잠재력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찾은 호가복은 합성 계획 틱톡 공회, 연변 우선 생방송실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방송 실황을 시청하면서 영상 제작, 생방송 제품 판매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타성 시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학습하고 참고해야 합니다. 코너 설치, 내용 기획, 생방송 운영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생동감 있고 생생한 시청각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단결하고 서로 돕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은연중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성이 빛나는 점을 발굴하고 보여주는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작은 이야기로 큰 주제를 보여주고 보통 사람의 작은 빛을 통해 사회계 핵심 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연변 우선 등 특색 코너를 깊이 있게 운영하고 시장 수요와 기업의 기대를 주시하며 몰입식 공장 탐방, 상황 맞춤형 추천 소개 등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연변의 좋은 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전국에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 언어의 독특한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에서 허가복은 온라인 전시 공연을 현장에서 진지하게 관람하고 무용극 오설 장백의 연습 과정을 관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 가무단은 연변의 형상, 연변의 풍채를 전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며 더욱이는 외부에서 연변을 요해하고 연변을 읽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 전시 공연을 함께 틀어지는 것을 견지하고 우아하고 통속적이며 널리 사랑받는 정품 력작을 더 많이 창작해 전파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방문량의 열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동경하고 연변에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연길시 문화관에서 허가복은 문예 종목의 리허설을 관람하고 일상 운영, 문화 해민 등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공문화봉사의 주요 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계절의 노래 등 브랜드극을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며 고빈도 고품질의 문예 공연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중점 관광지 및 연변 슈퍼리그, 동북 슈퍼리그 등 브랜드 경기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상시화 전시 공연 맞춤화 봉사로 수익을 창출해 공익 사업에 더욱 잘 조력해야 합니다. 허가복은 또 연변 도서관을 찾아 청소년 열람실, 아동 열람부, 특장 문연부에서 일상 접대량 대출 열람 봉사, 특색 활동 전개 상황을 상시하게 요해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학습하고 충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소장 서적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기술 수단에 의거해 전적 전시와 해독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종이 서적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묘미가 넘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열독 체험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정품 커피, 간편식, 차, 음료 등 업태를 질서 있게 도입해 도서관이 단일한 대출 열람 장소에서 열독, 학습, 문화 체험, 레저 사교가 일체화된 복합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도록 주동함으로써 도서관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문화 생 생활을 즐기는 도시 서재, 도시 기지를 함양하는 따뜻한 쉼터로 되게 하게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주 선전 사상 문화 전선은 습근평 문화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과 가치 취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중심 대국을 둘러싸고 주제와 주선을 탄탄히 틀어지고 당의 혁신 리론, 선전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주류 여론 인도 능력을 힘써 제고하고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번영 발전시켜 연변의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는 데 정신적 힘을 결집하고 문화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임무로 삼고 각종 매체 플랫폼 지원을 총괄적으로 잘 활용하며 더욱 많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리론 문장, 심층 보도를 내놓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소박한 말로 그 속에 내포된 도리를 투철하게 말하고 항리를 깊이 있게 말하며 천리를 생동하게 설명함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이 기층에 닿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연변 가무단, 연변 군중예술관 등 문예원단의 창작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켜 문예 삼일꾼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짙은 민속 풍토 가운데서 영감을 얻고 두터운 역사적 축적, 풍부한 홍색 문화 가운데서 힘을 섭취하며 선명한 연변 특색, 변강 특색을 띤 우수한 노래와 무용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해 가무의 고향이라는 간판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진지에 의탁해 공익 공연, 문물과 박물 전시, 경전 낭독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공공 문화 봉사를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견인으로 도시 서재, 북카페, 역참 등 대상 건설을 확실하게 잘 틀어주고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체험관, 연변 발해력사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전시공연관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문화관광 대상을 유치해 문화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를 가열층 풍부히 하며 연변 관광탐방과 레저 소비 열풍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박군봉, 왕길보, 리시가, 윤조휘 및 주 직속

0: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7월 19일 연길수 상시장이 개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군중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짙은 생활 정취를 간직한 이 도시 상업 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개업식은 무용 소매춤과 여성 이중창, 도라지 타령, 가무, 연변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동방 수상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차례로 축사를 하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새 수상시장 안에서는 각종 특색 간식 매대에서 구수한 향기가 퍼졌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활동에 참석한 조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무작위로 방문해 업주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점 후 소감과 개업 준비 상황, 경영 전망 등을 자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기를 대표하는 생활 정취의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 광범한 군중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군중 문화를 알고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창구입니다. 새롭게 건설된 수상시장은 시설과 경영 환경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업주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업주들이 새로운 경영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식재료 구매와 가공 과정 등 주요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정통 맛과 우수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여 경영이 더욱 번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군중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며 새 시장의 전체 환경과 업태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정통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지들에게 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연기를 방문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방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시는 운영 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정밀한 운영을 실시하며 체험형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수상시장을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민속 매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각층의 내부 장식 스타일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지와 점포 간판 등 세부 요소를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업그레이드를 강화해 생활의 정취가 넘치면서도 품격을 갖춘 고품질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인도교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조기에 완공 사용함으로써 거리와 강변 풍경을 더욱 잘 연결해 다리와 회랑을 따라 짙은 생활의 향기가 퍼지고 활기찬 인파와 관광객이 시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능 확대와 품질 향상에 힘쓰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자음료, 문화 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 시장 기능과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상시장이 미식 체험과 휴식 쇼핑, 사진 촬영, 관광 등을 한데 아우른 복합형 문화 관광 거리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군중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켜 지역 주민은 자주 찾고 외지 관 관광객은 반드시 방문하는 인기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수상시장은 삼곳 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강변에 위치하며 건축 면적은 12,300평방미터입니다. 총 850개의 매대가 있으며 1층과 2층은 건설 과정에서 장면 재현에 중점을 두어 기존 시장의 활기찬 생활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로 앞으로 독서와 휴식, 비즈니스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군중과 관광객들이 미식을 즐기는 동시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 지도 일꾼 호복군, 리 씨가 조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

0: 지역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엔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송나라 철학자 주도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 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모술 등 공연을 하기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수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발해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젖어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달아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시켜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달아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불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돼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크게 자라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아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아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아는 대서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아 꽃잎에는 천연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아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아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아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 연해 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 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조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0: 기초교육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호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의효는 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도시로 중국 제조업의 말초신경을 연결하고 글로벌 무역의 맥동을 감지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효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서기는 여러 차례 의효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효의 발전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했습니다. 올해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통해 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잘 총화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의료의 소상품이 큰 시장을 개척하고 큰 산업으로 발전해 의료 발전 경험을 형성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역 경제 발전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의료 발전 경험을 잘 총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지역이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각자의 실정에 맞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전국 발전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더 잘 융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계열 보도 의료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는 매일 1000가지 이상의 신제품이 등장하고 평균 1분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상인 육경영은 샘플 제작, 부자재, 재료를 모두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장애가 생기면 오후나 저녁에 샘플을 만들어 빠르게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속도는 지역에 맞는 발전 논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중부에 위치한 의료는 국경과 바다에 민접하지 않아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이 취약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생존 압박은 이곳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닭털로 사탕닭국이라는 장사 전통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의효의 주민들은 개혁개방 정책에 경력하여 자발적으로 길거리 시장을 차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제 상황을 토대로 1982년 의효시는 소상품 무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존중하고 소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지역 상업무역업을 중심으로 한 현역 발전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효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호예부는 의효시의 현지 실정이라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점차 좋아지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의효는 바늘과 씨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따라서 90년대에 이르러 전국 최대의 소상품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1세기 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소매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의료 소상품 시장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48세인 상인 왕숙화는 당시 공예품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러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 상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으로 방리담에 의존했지만 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에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영 방식이 다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효시 정부 당조 성원이었던 갈국경은 당시 시당위원회와 시정부가 국제무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효시는 현급시이기 때문에 국제무역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0: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할 때 2002년 12월 말 절강성에서 일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습근평 동지가 의호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막 개업한 국제상무성 책임자가 모두의 의문을 습근평 동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절강 중국 소상품성 그룹 총재였던 오혁은 습근평 동지가 우리 시장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호의 국제적인 상업도시 건설 위치가 우리 의호 발전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호의 소상품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매우 좋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있기에 웅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말은 우리의 마음속 매듭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근평 동지는 11차례 걸쳐 의호를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이곳은 그가 절강성의 지역 발전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로 됐습니다. 작은 현성이 어떻게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 습근평 동지는 자원 우세가 돌출하지 않은 지역도 국제적 경쟁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글로벌 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경쟁에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호는 구석진 곳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발전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광주 무역 박람회에서 광고를 했고 광주 백운공항에 2000대 손수레에도 광고를 가득 붙여 더 많은 구매자들이 의호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으면 국제 소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외 명품관을 개설하며 상인들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연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료 학습반을 열어 상인들의 외국인과 직접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통해 왕숙화는 자신의 첫 번째 외국 무역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왕숙화는 사업이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외국 손님과 한담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호의 소상품 시장은 대내외 무역이 양방향으로 견인되는 빠른 발전기에 접어들도록 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호시 대외무역경제협력국 국장이었던 화중규는 전통적인 소상품 매매에서 전국적인 구매와 전국적인 판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구매와 전 세계적인 판매로 발전하고 또 상업을 통한 공업 촉진과 산업과 무역의 연동을 시행해 상업 유통업을 통해 의료 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바탕으로 불과 3년 만에 의호 시장은 세계 최대의 소상품 도매 시장으로 발전했고 총 2만 5천 개의 산업 기업을 육성했으며 니트 양말 산업, 액세서리, 지퍼 등 20여 개의 우세 산업을 형성했습니다. 2005년 의호의 국제무역 총액이 처음으로 국내 무역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 연구를 통해 습근평 동지는 의호의 경험이 절강성 전역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5년 8월부터 그는 연속적으로 지시를 내려 의호 발전 경험을 총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년 남짓한 심층 조사 연구를 거쳐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성공적인 전범 의호 발전 경험에 관한 조사 보고가 최종 작성됐습니다. 보고는 의료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절강의 88 전략의 지도하에 의료시가 줄곧 견지해온 상업 흥성으로 도시 건설, 산업의 연동 촉진, 도시와 농촌 총괄 중시, 조화로운 발전 추진, 풍부한 문화 저력, 당정 성과 추구 등 여섯 가지 측면의 경험과 조치를 체계적으로 총화했습니다. 2006년 6월 8일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하기 위해 습근평 동지는 재차 의료실을 찾아 횡당촌에서 좌담회를 열고 의료 발전 경험의 함의를 깊이 있게 천명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의호의 발전은 영문을 모르는 발전, 무에서 유로의 창조적인 발전, 돌을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는 한 가지 기본적인 립각점은 바로 실제와 연결해 의료가 현지 기본 실정에 립각하고 현지의 역사 전통을 전승하며 현지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의 경로를 개척한 경험을 배우고 의료가 대중들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고 대중들의 창조적인 실천 활동을 추진한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실질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습근병 종석이는 또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하려면 올바른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습근병 동지는 의료의 발전 경험은 검증을 거쳐 정확하다고 밝혀진 지역경제 발전 전략은 일관되게 한 임기간 임기 이어가고 개주봉을 잘 이어받아 개주 경기를 잘 치러야 하지 적 하면 성루의 기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두 치적관과 관련됩니다. 올바른 치적관은 바로 계속 이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후 20년 내 의료는 줄곧 현지 실정에 맞게 대국에 융합하고 민중에 의지하면서 개혁혁신함으로써 습근평 동지가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의료에서 의료 신강 유럽,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출발해 5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향발하고 있고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시키며 인공지능으로 단번에 여러 언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에서는 점포가 바로 생방송실이고 상하층이 바로 산업 상하류이며 상권이 바로 생태권입니다. 오늘날의 의료 소상품 시장에서 26개 큰 종류의 210여만 가지 상품이 한 곳에 모이고 무역 네트워크가 2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포괄합니다. 2025년 의료 수출입 총액은 8,365억 원에 달했고 수출 규모는 전국 현과 시 구에서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경제학 교육학 연구부 조진화 주임은 의료의 성공 실천은 우리에게 고품질 발전은 현지 실정에 맞게 위치를 정확히 찾으며 개혁혁신을 견지하고 장점을 연마하고 부족점을 보완하며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설명해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진화 주임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올바른 치적관을 인솔로 삼으며 자체의 자원천부에 립각하고 각기 특색이 있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구하면서 전국 발전대국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이에 더 잘 융합돼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가 최근 기초교육 업무에 관한 중요한 지시에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독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군분과업을 관찰해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교육 종사자들은 습근평 총소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지침으로 못 박는 정신으로 집안 개혁 조치를 실속 있고 심밀하게 관찰하며 힘과 마음을 모아 분발 진지하여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기 위해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당중앙은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업무로 삼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교육의 고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교육강국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새로종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독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과제를 이행하며 당의 혁신이론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독지체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룡하 회족자치구 교육청 기초교육처 도완능 초장은 총소의 중요한 지시가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교육의 관리자로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 종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기초교육의 질적 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일치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해시 황포구 로만 제1중심수학교 당지부 서기 오용근은 올해 6.1절에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제1차 대표대의 기념관과 남욱혁명기념관에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에게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그 속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종점으로 삼아 홍색 유전

0: 자를 아이들의 마음이 심어주고 이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기초교육의 거품질 발전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 규칙을 따르고 건강 제일의 교육 리듬을 실천하며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산동성 지남시 시중구 육수소학교 리아 교장은 청소기가 중요한 지시에 따라 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학교 발전을 추진하고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점수론, 승강론만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교육 사고를 버리고 사상 정치 교육, 체육 단련, 미적 교육, 노동 실천을 항상 교육에 더욱 깊이 융합시킬 것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태화현, 수차향, 중심수학교 음악교사 소희문은 10년 동안 농촌 교육의 뿌리를 내리고 산간 지역에 남겨진 아이들에게 음악 이론을 배워주고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홍시 가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열심히 학습한 후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희문은 농촌 음악교사로서 자신의 책임은 미적 교육에 있다면서 이 강단을 계속 지켜 음악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참조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농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예술의 영향을 받아 미적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소지호 교장은 우리는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반드시 잘 관찰하여 건강제를 교육 이념을 선도적으로 견지하고 학생 치료 강화 교육과 건강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고 교사의 도덕성과 풍모 건설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전문화된 교사 대우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교육 자원 배치를 표적화하며 교육 종합 계획을 심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사천사범대학 교무처 장수상무부처장은 국가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요람인 사범대학은 기초교육의 우수한 교사를 수송하는 정치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교육자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학교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정부 지원, 사범생 등 양성개혁을 심화하며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사 공급을 통해 기초교육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중이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교사진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자 조동빈 부사장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기초교육 발전의 방향성, 근본성, 핵심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유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도덕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대행해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1: 전국정협 왕혼영 주석이 23일 북경에서 체스코 원의장 토미오 오카무라를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중국과 체스코 양국 인민의 진선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체스코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체스코의 협력은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밝습니다. 중국은 체스코와 손잡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체스코 전통 친선이 다시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대만 문제와 서장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하고 나서 중국 전국 정협은 중국 체스코 관계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토미오 오카무라 의장은 체스코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스코 측은 양국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체스코 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체스코 중의원은 양국의 경제무역, 관광, 직항,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 아래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효 발전 경험 개시, 현지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 발전을 탐색해야 합니다. 기초 교육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수의 중요한 지시가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최숙호 총회장과 회담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우코 김홍호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한때 1달러당 163엔을 돌파하며 198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가 외부 환경의 충격으로 인한 단기 압박의 원인도 있지만 더 깊은 원인은 일본 경제에 오랫동안 축적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달러와 엔화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이 달러를 상승시켜 엔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일본의 신흥산업 발전이 더디고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인 문제가 엔화의 기본 요인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의 단기 개입 수단은 엔화의 중장기 평가 저하 추세를 개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고조되고 중동 정세가 지속적으로 긴장되면서 외환 시장의 전통적인 거래 논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과거 지정학적 불안정 시기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엔화의 특성이 뚜렷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본 경제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 공급은 주로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차질로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상승하여 일본의 에너지 수입 지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성 통화 팽창 압력이 증가하여 기본적인 면에서 엔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안전 자산 수요의 상승 호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 글로벌 통화 팽창을 상승시켜 미국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일 통화 리얼 차액 구도가 더욱 고착화되고 금리 스프레드 거래와 엔화에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거의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직면한 산업 공동화, 성장 동력 부족, 신흥산업 발전 둔화, 부채와 고령화 압박의 교착 등 일련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일본 경제의 난국 타기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되었습니다. 일본 다마 대학의 나카미 아키라 개원 교수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환율 요인 외에도 현지 시장에 가까운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력과 에너지 공급 체계의 안정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조업의 본토 복귀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명의상 임금이 다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약화되어 내수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정부 부채가 정책 선택을 한층 더 제약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을 대폭 강화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합니다. 엔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될 때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여부는 항상 외환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로 엔화를 매입하는 외환 시장 개입을 시행하여 단기 환율이 상승했지만 개입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고 엔화는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2일 일본 재무대신 가타야마 다카스키는 다시 조정 신호를 보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대담한 행동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했고 외환 시장의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후쿠오카 금융그룹의 수석 전략가 사사키룽은 단순히 환율 개입에 의존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재정 확장, 장기 저금리 환경, 경제의 심층 구조적 모순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엔화 가치 하락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현재 약한 위안화에 의존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전통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이중 압박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등 일련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으며, 엔화의 중장기 압박 기반은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엔화 환율이 40년 내 최저치로 추락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방금 함께 들은 한달란 말은 2021년 2월 25일 습근평 정석이가 전국 빈곤 해탈 공약 총화 표창 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화식 열전에 많은 평민 출신 부자들을 기록했는데 그 의도는 백성의 부유를 권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테면 사마천은 전국식이 조나라 한단의 부자였던 탁시 가문을 언급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하북과 하남의 많은 부자들을 황량한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탁시 가문도 사천 림공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탁시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림공에서 재련소를 꾸려 중국 최초의 강철 대왕으로 됐습니다. 이는 그를 서남지구의 최고 부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천 명의 취업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고대 중국은 선명한 민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민은 바로 민본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춘추시대 대나라의 관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 원인에 대해 관자는 만약 백성들이 부유하면 산업과 가정, 현지 생활을 중히 여길 것이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백성이 빈곤에 중히 여길 것이 없다면 체념한 채 법도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관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스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관자는 부유함이 선행되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게 됐습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부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화식 열전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나서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이 일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리며 상인이 없으면 세 가지 보물이 끊기고 산림 관리가 없으면 재정이 고갈된다. 무슨 뜻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장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가 딸릴 것이며 상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화물 유통이 중단되고 산림과 광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광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고의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이 내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발전해야만 우로는 나라가 부유하고 아래로는 백성이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케이크를 크게 만드는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업종과 지역, 계층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과도 관련됩니다. 발전과 균형을 고루 돌봐야 진정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장엄한 언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5: 목만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무엇 때문에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한면으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0: 것이 우리 당이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본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는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진정 공동 부유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인민 대중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당의 초심과 사명, 리상 신념, 성격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량가하에서 지식 청년으로 보낸 7년은 습근평 총서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스스로 챙겨온 겨우만두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습근평은 갖고 간 옥수수 만두를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힘든 일을 하는 남편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옛 일을 회상하면서 습근평은 그때 중국 농촌의 빈곤 상황은 나에게 깊은 기억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들게 일했던 목적은 바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습근평은 열심히 분투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필생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인민 대중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습근평은 양가하와 같은 가난한 곳,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는 대중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 평화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마무리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중에서 분별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중에서 분별하자.
0: 오늘은 다양한 조치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소장 낙지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장 낙지시는 해발이 높고 날씨가 좋은 목축구의 약허와 소장량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품질 제거와 효율 증대, 농목민의 소득 증대와 부유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로 산업사슬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산업발전체계를 지속함으로써 전시 축산업을 규모와 수량 추구에서 품질과 효율 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체의 단계적 육성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선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 방법과 가족 목장 등록 심사 시칙, 시급 시범 가족 목장 인정 기준을 잇따라 제정하고 전시 4,569가구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가족 목장 등록 수는 2개로 3,734개 달했습니다. 동시에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잘 육성하고 양질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2개로 자치구급 선도기업 3개, C급 선도기업 19개를 육성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2,176만 원을 투입하여 주체를 규모화하고

0: 85개 경영주체가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을 달성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 가족 목장, 합작사, 선도기업의 단계적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농목민과 도시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정밀하게 관찰하여 부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4년 낙지시는 가족 목장에 대해 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기재를 혁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4,728만 원을 지급하여 2,383 가구의 가족 목장에 혜택을 제공하고 축사, 초류 저장 창고, 사료 가공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에는 3,110만 4,500원을 통합하여 축산업의 규모화와 규범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시 가족 목장 가구당 평균 경영 총 수입은 3억 9,7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10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2,884명의 농목민을 고용하여 연간 로임 663만 3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시 합작사의 총 수입은 10억 9,300만 원에 달해 34만 7,400명의 주민들이 소득을 늘리고 부유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밀가공 분야에 집중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부가가치 사슬을 확정했습니다. 낙지시는 농목업 산업 프로젝트 157개를 비축했고 총 투자액이 7억 2,400만 원으로 육류와 유제품 정밀가공, 냉동창고 물류 등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축지역 냉장물류체계와 향과 진 단위 우유수거소 시범 건설을 추진하여 전시 녹축산물 가공 전환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전시 농축산물 가공 생산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관세가 또좋게 갈아입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이전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정부는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0일간 10%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0일의 시한이 오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국은 다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이른바 강제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60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무중단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명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남용하고 무역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럼 미국의 관세가 항상 기한 만료에도 계속 유지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경제 주체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미국의 관세가 이미 임시 무역 조치에서 장기 정책 도구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관세 부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입니다.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은 이른바 강제로 동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0: 는 이유로 60개 주요 무역 동반자를 대상으로 300일 조 조사를 개시했고 6월에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미국 연방 정부가 관세 공백을 피하기 위해 고안함 요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300일 조를 활용한 관세 연장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 기준과 일방적인 규칙을 다른 경제 주체에 강요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규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체드 바우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자간 규칙보다는 국내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하여 국제무역 환경을 형성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력법 1974년 무역법 300일 조 조사 미국 정부는 관세를 위한 새로운 명목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저들의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수단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테면 232조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으며 122조는 국제 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하고 수출 통제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며 투자 심사는 외국 자본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관세 우회 관세를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점점 더 정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로 상대국이 보조금 조치를 취하거나 기업이 미국에서 덤핑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무역 조치는 점차 국가 안보, 공급망 안보, 강제 노동, 가치관 등 정치적 외피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제조업의 회귀, 산업, 공급망 안보 등 면에서 정책적 유사성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쉽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역 정책은 점차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때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관세를 자신의 경제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그의 정치적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의 눈에 관세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예산 판공실, 세금 기금회 등 기관들은 관세로 재정 수입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세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세는 정부의 경제 조정에서 정책 실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반 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예산 시험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는 국민들의 가계 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운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이베라 사무총장은 시장 규칙이 아닌 지정학적 기준에 따라 무역 정책을 제정할 경우 세계 경제가 효율성 저하, 비용 상승, 성장 둔화 등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를 통해 관세 등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인위적으로 분열될 경우 글로벌 경제 생산량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는 상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산업사슬의 분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가 글로벌 무역에 가져오는 중대한 위험 부담에 직면하여 지역 간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WTO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아세안,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 내부 무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관세로 인해 뚜렷하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화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이 공급망 재편, 지역 협력, 시장 다원화를 통해 미국 관세의 정책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찰자들이 미국 관세의 근본적 영향은 그 장기화, 제도화, 과잉 안보화가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 부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 경로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경제 글로벌화와 국제 분업이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국제 경제 무역 환경이지 미국의 관세 릴레이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상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질병이 예기치도 않은 시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동안 참가했던 의료보험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게 되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보험 정책을 잘 료해하여 필요한 시기에 잘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과 함께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10386번, 21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10386번, 2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결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보험 참가자들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주로 우리 직장이 없는 분들에 관해서 우리 주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을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이거나
1: 네.
2: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은 도시와 농촌 이 두 개의 의료보험이 합쳐서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으로 되었는데요.
1: 네.
2: 예, 우리 보험 참가자들이 우리 몸이 불편하실 때 예, 우리 이왕에는 우리 이런 보험이 보급되지 않았었고요.
1: 네.
2: 예, 이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제 돈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이번에서도 그 많은 의료보험금도 예, 자기 자체로 부담하는 이러한 현상에서부터 현재는 우리 1년에 자그마한 돈을 제때 납부함으로 하여서 내가 병시에 필요하신 약이거나 예, 그리고 또 입원 치료 시에 많은 부분이 우리 치료비를 우리 절약하고가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이왕에 비해서. 예, 우리 또 다시 보면 우리 이왕에 우리 농촌 의료보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의료보험 뭐 저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1: 네. 네,
2: 하지만 현재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우리 보급되고 또 활성화된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거의 모든 직장이 뭐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고 있고요.
1: 네.
2: 또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참가함으로 하여서 치료 시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전에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는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지 않고 어느 한 해에 수여될 때 미리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보험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우선 이왕에 우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정책상에서 본다면은 우리 1년을 내고 1년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년 연말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1: 네.
2: 특히 우리 연변 같은 지구에는 우리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우리 이런 보험에 관해서는 저도 방송 중에서 이왕에 이런 분들에 관해서 예 그러면 돌아오기 전해부터 참가하십시오.

0: 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만
1: 네.
0: 현재 이 방면의 정책이 지금은 변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왕처럼 그 전해의 보험금을 납부해서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의료보험금을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26년도 보험 혜택을 받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가장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우리 2026년도에 정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납부하시는 분 이왕 같으면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는 이분이 처음 참가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정책에 근거해서 3개월이란 90일이란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또 이분이 2025년도 의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30일이 더 보탬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2026년도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120일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럼 26년도도 돈을 내지 않고 이제 27년도에 낸다면 또 30일이 보태지고요.
1: 네.
0: 때문에 이제는 이왕처럼 예 돌아오기 전에 참가하면 됩니다. 이 말보다는 왜서 어떤 분들은 급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전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어도 한 해 정도를 더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우리 예를 들어서 12월, 2025년도 12월에 돈을 낸다면 26년도에는 4개월,
1: 네.
0: 다시 말해서 4월 후부터, 4월까지에서 5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버그나 길고요. 우리 요 부분에 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최고로 180일까지 우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예.
1: 네.
0: 그래서 가운데 25년도 26, 27, 28 연속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참가한다면 가능하게 최고로 180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외국의 분들이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중국에 돌아와서 뭐 거주하고 살겠다 하는 분들에 관해서는 미리미리 참가를 해서 연속적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보내면
1: 네.
0: 이분은 돌아와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왕의 생각과 조금은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최대로 길어서 6개월, 즉 반년이라는
0: 그렇죠.
1: 시간
0: 후에 네, 반년입니다. 네,
1: 또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 올해 이 보험 집중 납부 기간에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보충 납부를 하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 보험 집중 납부 기간이 2026년도는 2026년도 2월 28일까지 우리 연장을 하였습니다만 이 시간 내에 내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두 가지로 이제는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5년도 의료보험금을 정확히 납부한 분이가 26년도 의료보험금을 잊어먹었거나 이런 정황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을 때
1: 네.
0: 이런 분들이 직접 지금 납부한다면 납부를 할 수도 있거니와 납부를 네. 한다면은 3개월이라는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1: 3개월.
0: 예, 이, 네. 무엇 때문에 이분은 25년도를 납부했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리고 이제처럼 뭐 20년도 좌우까지 내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 과정에 뭐 납부를 아니하다가 현재 와서 네. 26년도로 납부할 때 역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분은 우리 25년도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20일. 거의 넉 달이란 시간을 기다린 후에 사용. 앞에 분보다는 30일 후에 한 달 더 지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보충 납부는 우리 아직 이거는 보충 납부라고 보기 아직 2026년도니까
1: 네.
0: 보충 납부가 아니고 그 해의 의료보험금 납부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와서 납부를 하고 4개월 기다리면은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래도
1: 그렇죠.
0: 명년의 의료보험금 혜택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저는 될수록 보충 납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네네.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0: 네, 아니면 명년까지 또 기다린다면 명년에 가서는 또 한 달에 다섯
1: 그렇죠.
0: 달로 늘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지금 와서 그 4개월을 기다리고 이제 연말에 명년도 의료보험 내면 명년 자체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네.
1: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마다 이 보험

0: 모험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1: 우선 우리 새로운 정책상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보험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게 없습니다.
0: 네.
1: 매년
0: 네.
1: 예, 끊이지 않고 뭐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이 사람은 가운데 어느 한 시간도 끊어지는 게 없고요. 두 번째
0: 네.
1: 우리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내신 분들에 관해서 최고 지불 금액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0: 네.
1: 한 사람이 의료보험에 참가해서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0: 네.
1: 뭐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이 최고 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최고 그 금액을 일정하게 높여드립니다.
0: 더.
1: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큰 병에 걸려서 이 거의 최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는 이게 더 올라가 뭐 1년에 얼마큼씩 올려줘서 연속 아마 한 4년 동안 더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0: 네.
1: 아마 정상적인 이론상에서 우리 다른 분들보다 한 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0: 네.
1: 최고 기불 금액을 초과할 때.
0: 네.
1: 네네.
0: 그렇군요.
1: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 병 보이는데 지장이 없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네네네. 1년 365일 네, 아무 때나 이제 병원을 찾아도
1: 그렇죠.
0: 사용할
1: 예.
0: 수 있으니까.
1: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뭐 제 보험 의료보험금을 납부하는 이 시간을 뭐 까먹을 수 있고 이랬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이 연세 많아서 잊어먹고 뭐 제때 못 냈습니다 하는데
0: 네.
1: 그러면 그분이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옆에서 자식분들이 제때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0: 그렇죠.
1: 싶습니다. 네네네.
0: 네. 그래요. 이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은 주민들의 병치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문진치료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우리 현재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이 문진 혜택이 너무 다채로운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우선 가장 간단한 우리 문진치료시라면은 1급, 2급 병원에서
0: 네.
1: 그럼 이 병원의 등급으로 본다면 우리 연변병원과 중의원은 우리 3급 병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3급 병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문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제네 연변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카드로서 과호를 하는데 아이디어들아 예, 문진 혜택이 없대. 하지만 입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우리 3급 병원은 우리 이 문진 혜택에서 빼어놓아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우리 문진에서 사용하는데 요 문진도 범위가 있습니다.
0: 네.
1: 약을 살 때.
0: 약을
1: 살 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는데 뭐 링겔 맞거나 주사를 맞을 때 역시 이것도 약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살 때에 우리 일정한 혜택이 있는데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0: 네.
1: 하지만 우리 약을 살 때도 우리 기초 기불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0: 네.
1: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구역 병원은 우리 1급 병원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뭐 200원. 예, 그리고 우리 시병원 같은 병원은 1급, 2급 병원인데 여기에서는 1년에 400원 이상을 살 경우에만 우리 보험 혜택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고로 350원까지.
0: 네.
1: 그리고 이 문진에 관해서 본다면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리 특수병.
0: 네.
1: 하나는 만성병.
0: 네, 만성병.
1: 이 두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또 문진 치료 시에
0: 네.
1: 네, 예를 든다면 우리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 만성병에 속하는데 당뇨병에서 인슐린 주사를 자주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0: 네.
1: 그다음 우리 1급이나 2급 병원에서 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할 때 살 때
0: 네.
1: 1년에 또 어느 정도에 적지 않게끔 거의 1년에 한 600 이상으로
0: 네.
1: 그리고 우리 무진 문진 치료 시 또 이제 받는 350 하면 거의 한 1년에 1,000원동.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보험은 400원을 낸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무턱대고 아직 현재까지 우리 정책상에서는 지금 차츰차츰 우리 양길 씨의 큰 약방도 이 문진 사용을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약방까지는 이 문진 혜택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0: 네.
1: 얼마지 않아 들어가게. 예, 우리 다 가까운 뭐 사회구역 병원 같은 데서 자기한테 필요하신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사도록 이래서 이 보험 혜택을 사용합시다.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어째서 매년 오르는가 하지 말고 뭐 400원 내고 350원 혜택까지 보면은 사실은 뭐 1년에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도시 향진주민 기본의료보험

0: 그냥 입원했을 때 쓰는 게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질에서 약살 때 그리고 만성 질병, 특수 질병이 관해서는 신청하지 모르면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은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0: 그렇죠.
1: 계시더라고요.
0: 예,
1: 네.
0: 이왕 처음 나왔을 때의 그러한 정책을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냥 입원할 때 쓴다.
1: 아,
0: 이런 고정된 관념을 의해서
1: 맞습니다.
0: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1: 네.
0: 또 옆에서 사실 말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옆에 지인분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드리도록.
1: 네, 그렇죠. 해마다 또 이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또
0: 네, 그렇죠.
1: 늘어나고
0: 그리고
1: 있기
0: 우리
1: 때문에,
0: 만성
1: 네.
0: 질병이나 특수 질병도 매년마다 우리 그 가짓수 종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 아, 네.
0: 현재 가장 제가 제일 느낀 거라면 금년부터는 통풍도 만성 질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풍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상적으로 뭐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만성 질병을 신청하시고
1: 네.
0: 이 통풍약을 잡수시도록. 예,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
1: 그렇죠. 네.
0: 작년까지는 통풍이 없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1: 네.
0: 통풍도 예, 만성 질병이 그리고 매년 그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1: 점점 좋아지고
0: 예,
1: 있죠.
0: 어떤 분들은 내 무슨 병인데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을 보일 때꼭 물어보도록 선생님 네 이거는 혹시 만성 질병 신청을 할수 있는 병입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네.
1: 네, 그래요. 타 지역의 병원에서 문진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어떤 수속이 따로 필요합니까?
0: 네, 우선 우리 타 지역의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에서는 우리 문진 치료라고 하셨는데
1: 네.
0: 우리 문진 치료 시에는 도시 농촌 주민에 관해서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나는 만성 질병이 있거나 특수 질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네.
0: 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을 사용하려면 타 지역에 가서 사용하려면은
1: 네.
0: 꼭 수속이 필요합니다. 예,
1: 수속이.
0: 수속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냥 내 문진에서 약을 뗀다 할 때는
1: 네.
0: 뭐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만성 질병이나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원 치료와 거의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러면 더 깊게 나간다면 타 지역의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할때
1: 네.
0: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 이
1: 네.
0: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 수속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속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1: 네.
0: 타 지역이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1: 아, 거주증.
0: 이왕에는 우리 뭐 물류 회사에 물업 회사의 뭐 증명이거나
1: 네.
0: 뭐 어느 회사에 출근한다는 증명이거나 재직 증명이거나 사회 구역에서 떼준 거주 증명이거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이타 지역에 나가서 치료하는 우리 수속을 해드렸는데
1: 네.
0: 우리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책에 근거하여 무조건 이 수속은 타 지방이 거주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마도 금년부터는 거의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거주하시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0: 네네네.
1: 그렇군요. 타 지역 병원에서 그럼 이제 문진 치료를 할 때는 얼마만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예, 타지에서 문진 치료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뭐 받는 그 1년에 350원 좌우의 약을 살 때의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1: 아, 네.
0: 네, 그 뒤에 있는 문진 치료 다시 말하면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은 이 수속을 거쳤을 경우에는 우리 연병과 같은 대우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속이 없으면은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0: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내 나는 원래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이 있던 사람이 타 지역에 가는데 그쪽에 거주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만성 질병과 특수 질병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1: 네.
0: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꼭제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거주증을 신청하시고 거주증이 나오는 즉시로 뭐 앱을 통하거나 혹은 뭐 전화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의료보험관리국에 예, 타 지방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꼭 받으시도록
1: 네.
0: 이래야만이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보험 혜택상에서 이 수속을 아예도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로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아. 입원했을 경우에.
1: 네.
0: 네네네.
1: 어, 그래요. 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먼저 발급하고
0: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 네.
0: 예, 꼭 해놓도록
1: 네.
0: 어떤 분들은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냥 한마디로 나는 북경에 가서 병을 보이고
1: 네.
0: 이럴 경우는 우리 거주증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그럼 이분들은 또

0: 합니다. 예,
1: 네.
0: 나는 거주증력 그냥 보험 혜택이 불로수가 떨어지는 대로 네. 받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병이 없다. 그렇지만 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서 네.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은 병이 생길 때 가서 급하게 수소 가자면 늦습니다. 거주증이 제 알기로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이 걸려야 나올 수 있으니까 갈 직접 신청해 놓고 빠른 시간 내에 외지에서 사용하는 수속을 해 놓고 예, 이래야만이 미리가 해 놓으면은 정작 일이 있을 때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만성 질병이거나 특수 질병 등록을 했다면 네, 문진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0: 네,
1: 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만성 질병이나 특수 질병에는 어떤 병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0: 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만성 질병, 특수 질병 이제 지금 많습니다. 거의 만성 질병만 해도 20몇 개, 특수 질병 거의 한 40가지가 있는데
1: 네.
0: 우리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고혈압.
1: 고혈압,
0: 당뇨,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
1: 네.
0: 그리고 뭐 풍습성 관절염, 예, 기관지
1: 네.
0: 천식,
1: 네.
0: 예, 뭐 이런 이래 이외에도 지금 가득한데 뭐 급하게 지금 예 뭐 크게 이 방면에 우리는 또 보험 참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혜택 방면이 아니고 특수 질병은 우리 뭐 심장에 뭐 수술을 한 다음에
1: 네.
0: 뭐 1년 동안에 예,
1: 네.
0: 거기에 쓰는 약이거나, 그리고 우리 세계 본다면, 뇨독증, 예, 투석 치료,
1: 네.
0: 그 다음에 뭐 암증의 방뇨, 화뇨 치료,
1: 네.
0: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문진에서 하시는 이런 치료들이 다 우리 특수 질병에 속하고 또 일부분들은 우리 약을 사용하는데 이 약 자체가 특수 약품에 속할 때는 예, 꼭 특수 질병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약 보통 특수 약품 비쌉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 신청을 한 뒤에 이 약을 산다면은 예,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만성 질병 혹은 특수 질병 수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0: 이제는
1: 대해서
0: 이 네. 모든 수속이 지금 모두가 병원에 달려.
1: 아, 병원에서
0: 네, 병원.
1: 할 수 있군요. 네.
0: 우리 지금 우리 도시주민 농촌 도시농촌주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연변지구 내에서는 우리 옆 전부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예, 네, 제가 저는 지금 연결해서 보험에 참가했는데 용정에 있는데요, 네, 용정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됩니다. 예, 예, 예, 연변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면 다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1: 네.
0: 첫 번째 수속이 있는 경우에 제가 말하던 거주증을 가지고 수속이 해놓은 분들이
1: 네.
0: 저도 이 만성 질병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보험관리국하고 연결하신다면은
1: 네.
0: 의료보험관리국에서 상관 이 등기표를 보내드립니다.
1: 네.
0: 예, 전자 반본으로
1: 네.
0: 예, 거기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적어놓고 이랬다면 우리 또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돼.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만성 질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성 질병.
1: 네. 네.
0: 연변에서 사실 때 이미 다 등록해놓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 있는
0: 수속을 분들. 해서 다른 기타 성씨에 건네갈 때 만성 질병은 달고 가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수속이 간단합니다. 즉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수속을 아예 하고 다른 현실에 가면 원래 신청 했던 만성 질병이 그쪽에 가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아.
0: 예. 그래서 그러자면은 거의 다시 한마디로 연결해서 그냥 약을 떼서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죠.
1: 아.
0: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수속이 될 수 있는 이상에는 꼭 하시도록.
1: 네.
0: 네.
1: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 참가자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병원에 따라서 보상 비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병원은 우리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 아, 네.
0: 예, 우리 3급 병원, 2급 병원, 1급 병원 이리를 간단하게 하려면 우리 원래는 3급 갑등 병원이 있고요.
1: 네.
0: 또 3급 1등 병원인데
1: 네.
0: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3급, 2급, 1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0: 예, 여기서 실례를 든다면 우리 연길시에 3급 병원이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병원과 중의원
1: 네.
0: 그리고 우리 하남에 있는 부유보건병원도 우리 3급에 속합니다.
1: 네.
0: 예, 주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구역병원.
1: 사회구역병원.
0: 예, 네. 그리고 간단한 무슨 문진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저기 지정병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기본상 1급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급. 예.
1: 네.
0: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남에 있는 우리 조이병원.
1: 조이병원.
0: 연길시병원.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본다면 모든 게 과병원, 뭐 이러한 병원들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3급 병원이 보상비가 급이 높을수록 입원 치료 시에 보험 혜택이 더 낫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치료하는 그 보장상에서 더 높으면 보험 혜택이 더 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변병원이나 중의원 같은 경우에 입원 치료 시에 우리 보상 비례는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에서는 55%. 네,
1: 55%.
0: 55%. 그래서 그다음에 시병원이거나 우리 조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 예, 60%. 5%가 더 향상됩니다. 그리고 1급 병원에 우리 뭐 조양천진병원이나 작은 병원 뭐 애심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입원할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입원하시는 분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예, 입원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병원에서는 우리 65%. 네, 65%. 예. 그리고 뭐 위지에 나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입원하실 때 수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변동이 뭔가 20%가 떨어집니다.
1: 20%.
0: 근데 전부 다 3급 병원이 기초상에서 20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런 수속이 없이 뭐 장춘이거나 북경이거나 상해 쪽에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 이왕에는 우리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수속이 없으면. 현재는 아무 수속이 없이도 갈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20%가 감소됩니다. 보험 혜택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래도 병이 엄중해서 조금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가끔씩 전화 와서 지금 외진양과 자기설로 치료해도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예. 수속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가 20%가 변동이 될 뿐이지 혜택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만약 이제 입원 수속을 할때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못해서 자비로 치료를 했다면, 병원 결산을 마친 후 다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실 말해서 병원하고 우리 많이 관계되는데요. 지금 현재 카드가 있는데 찾지 못했거나 혹은 노인분들이 불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자식분들이 뭐 카드를 찾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될수록이면 보험도 제대로 됐다 이런 거다 알겠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결산하지 마십시오. 예, 결산하지 말고 출원을 할때 혹은 뭐 치료가 끝난 뒤에 우선 의료보험 관리국에 와서 이분이 보험이 어떤 정황인가를 다 물어보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험이 있는데 뭐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행정복무청사 우리 3층에 의료보험인데 그 아래층에 가서 우리 임시카드라고 있습니다. 예, 어쩌겠어 임시카드를 해라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핸드폰으로 앱에서 전자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도 그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금방 저뭐그 자리로 나오니까 임시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산이 뭐 이분이 정상적으로 의료보험금 납부한 기초상에서는 후에 뭐 하루 지나도 좋고 가서 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결산을 마친 후에도 결산을 마친 다음에 하자면 병원에서 싫어합니다. 네, 그 결산을 다시 다 지우고 처음부터 약품을 다 다시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 먼저 결산하지 말고 현금으로 다 지불해놓고 그거 가서 현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보험을 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린데 와서 받을 수는 있지만은 수공으로 불로수를 우리 10% 감소시킵니다. 직접
1: 그렇군요.
0: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받았을 때, 그리고 가져와서 우린데 와서 특히 외지에 나가서 이래도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신 분들 외지에 나가 아무런 수속이 없어도 치료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아직도 이왕처럼 예, 다 현금을 쓰고 연기를 가져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직접 그쪽에서 받도록 해서 만약에 진짜 모종 원인으로 못 받아서 가져와서 받을 때에는 10%또 감소됩니다. 예, 원래 20% 떨어지고 예, 이렇게 다 감소되거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게 하나 출원 전에 뭐 의료보험관리국에 전화해서 자문하시고 예,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과장해 줍니다. 예. 그래서 예, 가장 좋은 건 결산하고 그다음에 다 마치지 말고 예, 그다음 먼저 병원하고 말씀해 드리고 의료보험에 와서 이번에 보험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말한 임시카드를 가지고 가서 병원

0: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도시 농촌 주민 기본 의료 모험에 참가하신 분들은 연변에 서 있는 연변 병원에서 55%는 변동이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 55%를 보상하려면은 이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주증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 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이 증명을 해가지고
1: 네.
0: 예, 타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제 여전 치료를 받겠습니다는 수속을 걸쳐야만이 55%를 보상할 수가 있지 그 수속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20%가 감소됩니다.
1: 네.
0: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앱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도 신청이 되는데 예, 신청은 됩니다만은
1: 네.
0: 그렇게 임시로 외지에 나가는 그 수속을 했을 경우에는 프로수 여전히 거주증이 없는 경우에 신청했을 때는 프로수 여전히 20%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네.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하는데 거주증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정확히 신청된 것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0: 호구가 먼저.
1: 됩니다. 호구를 아예 올린 경우에도 참가할 수는 있는데
0: 네.
1: 이왕에 우리 그것으로 참가시키고 병원에 가 결제하다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0: 네.
1: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한 게 아니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치료가 먼저 끝나고 호구를 올리고 그다음 신생아보험에 참가하고 돈 내고 다시 돌아가 병원에 가 결제하는 이 순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하시지
0: 네.
1: 말도록.
0: 네, 네, 네.
1: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우수하게 태어나신 애들이라 해도 예, 여름에 뭐 또 바람 비가 와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0: 그렇죠.
1: 하니까 예, 우리 애는 뭐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0: 네.
1: 보험은 하나씩 꼭 들어놓도록 예, 그래서 신생아로서 보험에 참가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기다렸다 하지 말고 저래저래 참가하십시오. 예, 뭐 이번 치료를 했다 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0: 네,
1: 네, 네, 네.
0: 아이가 보험에 참가하기 전에 병원 치료를 했다면 그 비용은 그럼 보험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 아이라 할 때
0: 네.
1: 이제 앞에서는 신생아인데
0: 네.
1: 여기서 아이라고 하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눠요. 신생아는 가능합니다.
0: 아, 신생아 보험.
1: 아니면 신생아
0: 가능한.
1: 신분이 아닌 애가
0: 네. 네.
1: 보험을 참가 아이하고 치료했을 때는 안 됩니다.
0: 아.
1: 네, 신생아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신생아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앞에 다 이 신생아에 관해서는 적어도 3개월에서 지금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0: 네.
1: 때문에 3개월에는 충분합니다.
0: 그렇죠.
1: 어떤 분들은 예, 연결해서 태어났지만 혹으로 내 외제가 올립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다 이게 해결이 돼. 그리고 지금
0: 그렇죠.
1: 호구도 보면은 뭐 다 지역에서 뭐 올리는 이런 뭐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0: 네.
1: 예, 우리 또 뭐 우리 신생아 한 가지 일이라는 이런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곳에 아마도 이게 다들 특히 우리 성내에서는 아주 영 이 진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생아는 되는데 우리 이제 뭐 다섯 살 유치원 애거나
0: 네.
1: 예, 혹은 뭐 유치원 아이 같지만 이미 신생아 신분을 벗어난 두 살, 세 살짜리 애들은 보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0: 네.
1: 치료를 했다. 안 되죠.
0: 아.
1: 이런 애들이 뭐 보통 주민이나 똑같으니까.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지금 애들을 보면은 우리 가이 유치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0: 네.
1: 하나는 신생아 때 참가하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1년을 하다고 또 유치원에서 들어가면 또 통지를 합니다. 이래 보면 꼭 참가하시라고 되기 때문에
0: 네.
1: 예, 이럴 때 우리 또 낼 때도 제때.
0: 네.
1: 네, 네, 네. 그리고 많은 지금 애들 부모님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보험 뭐 사회상의 이런 기타 상업보험도 많이 사고 하는데
0: 네.
1: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보험은 하나 먼저 해놓고
0: 네.
1: 예, 경제상에서 부담이 없는 경우에 뭐 상업보험 같은 것을 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상업보험 많은 것이 다 우리 국가보험이 보충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관해서.
0: 그렇죠.
1: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먼저 들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혜택을 받을 때 그쪽에서 왜 이자 보험 아예 했습니까? 이러면 또 프로스로 들고 형스그릇이 그렇습니다.
0: 아.
1: 때문에 꼭 국가보험 해놓고 이제 다른 것을 보충으로 참가하시도록.
0: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시 의료보장국 윤경수 과장님과 함께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방송 후 보험 참가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36-8138, 네, 236-8138번을 사용하시고, 네, 보험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36-8139, 236-8139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

2년간의 개혁 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 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 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옥선 작사 양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깔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각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려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루빈의 꽃병이나 여인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워먼 총더 잘라이 듣겠습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是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现在是凌晨2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相见恨晚，忍一忍把妆哭花了也不管。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说，无论你是卧薪尝胆苦，天降地祸，是人情。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现在是早晨7:30，人生没有彩排，每天都是直播。新的一天，请开始你的表演。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